0: 인기 마시 콩콩아 때문에 랑게 된대 싱그리 즉 따라시다
1: 언제게 지나 야호미도 오늘 하고 오면 줘
0: 딘지 따라 집아 갈래 하러래 맞죠다
1: 자 나 하고 오신 용도 왜
0: 맞죠다
1: 니엘라
2: 가져서
1: 난다
0: 니엘라 없지 차로시다 쓰기
2: 양회주 수요정강 즉 수요랑게 마시 말이 고주 과시 맹아서 과시래 랑게 텁시 시다 동수 내가 고지 마셔
0: 公主公主随着喊你拉不及你也让马上说起来不及公主给康布罗些心不离你拉不死嘛的让给爹心目也没用的呗你给马上爹还没时间的看你妈是吧呀让开去李松啊李松啊还没点大姐请你来了没点大姐
3: 这有这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

0: 바지 범디는 섬제 가디오지에
1: 길에 둘러진 스키스다 심토 캬바
0: 야야야 잠깐 가와유 감나 둘러왔다
1: 야
2: 너는 가져 제비 나 굴교 제우시
1: 야
2: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 불쇠
2: 我爹是，爹，我爹，卡姐说，呀，让卡姐说去，卡姐，呀，我爹卡姐，大姐卡姐不是，我爹，卷儿，卷儿，有，你都认卡住的，卷儿卡姐是，卡姐，卷儿，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有什么的，上天俺怎么有你心的耶？

0: 让俺做那么多点对用嘛，是不？养粗不用皮，起来呀，敲开拉门吧。
1: 啊，对，点对用那第二脚，不过钱不下差是不？
0: 见了杨登个谁？
2: 俺听这着不？你最可老着，地里啥子的口生不大，苦又要又啥？俺一看那年你不点对多。
0: 大一进去就是。我是年草花月，但退休人过轻松，人家草我出钱用就钱不赢不，给那老姐给人过住的，通通土也买不开些。心说给，俺老用不信不是呗啊？
2: 阿姆拉，别去让骗苹果嘛这，把那骗苹果这，他的年岁得了出没所，一年年前呢，小刚给康叫，给那你问最轻的生病。
0: 叫我叫死，让给给些老姐喝最轻松，通通年草土就我嘛是，俺们家人给。
1: 年长了俺是呢，小刚在那边倒药嘛是，小刚给点点阿美卡的尼格斯血笔，让给俺们岁数。樱花的几只钱土币呢，小刚给些呢，让开林个是。
0: 嗯，用在打个是。
2: 年樱花土币，我让些个穷些来多，年嘛能些，岁岁的银子给，俺拿下是呢，偏土么多。马赛莫拉拉偷东夹的，就不要了。
1: 见到人了，江万祥偷住的。
2: 偷没少，江万祥樱花里是个穷苦者。樱花给偏心铺这些，给人偷个用嘛是？
0: 嗯。
2: 下面呢，下面呢，给人是贴个。
0: 我哎。
2: 嗯。
0: 下着去，屯大弟，听我江万祥给看林云呢。我通不到啊，看另个嘛子。啊，我连连不有，通马江差了，颇多其他当不是。
1: 听这用过的，算算不是啊。下面呢，你也打其他情况。
2: 有些呢，你也情况。王志，罢了，既然俺们来打钱嘛子，江上了看不着那不是三面子，既然天边呢，偏近。怎么有事的？
1: 你妈去让你给困在大河水，他的也没做小天干出活的。工资的家里老等着要了呗。哎，你妈去让你给第二次不是？没做金山买水呗，没在，俺做早餐去了药。多年了，没包来拉头嘛是？
0: 看得起我是？
2: 阿姆拉，打什么都忙呐？咱们俺先拿下。俺儿子过年没办法找我的，要他去没托啥，他连没给你的穷着。的工作个俺吃不起我的。
0: 小强，下面呢，让给杨家打最起实的我，热天阿妹让写下去，让江川来说呢，工作让谢谢卡最当兵呢，让给阔不起我的。屯大弟，俺让最只有嘛是。俺做工作欠点东西，下面呢，俺两岁年了怕落钱呢，谈到工作欠下去，退了来又干嘛事？工作什么钱都还不是，等俺就认识钱，过就是，老早上给钱呢。
1: 给哪里有过些吧，这个人。
0: 啊。给你啥事？
3: 阿姐，你要滚到家去。
0: 阿姐，阿姐，阿姐，让爸爸用去。
4: 樱花。
0: 啊，有急，有牙疼的，不牙疼。
4: 樱花。
3: 爸爸。
0: 阿姐。
4: 哦。
3: 爸爸让，啊，看下用吧。
4: 我让陈大仙用。
3: 阿来，要的，牙齿的。
4: 可是俺养病的，那老的嘴也没说。不过我那也会吃点水多。周强打回卷，你没有要看的。
3: 啊，张木先的回卷，军队呢？周强可不好哩。你妈跟你家里一位，咱们周强写的哩。
4: 去年你积累积累没啥，今晚来做些什么用啊？没说我那可是个用的。啊。让你收一道。
3: 周三哥，不给水。
4: 给不到水的。 마시네 랑 카림베 쿠이래 아 전다 진제 아 럽제 마셉시
3: 마시 밥이랑 세제 같이 오지 얘 밥이랑 세는 밥이랑 먹이러 인기리
4: 다른 게 저와 큰 최초 마요 거중에
3: 거주 거주
4: 다 직접시다 요마다 회주스니디 레모르리 다 배도 뇨샤 저다데 许多 진제 맴노
3: 거두러 회전게 제가 짐부자 지러 조상게 배샤 회주 김매 제뇨부자 아 건주 된다 니에 셉심소
4: 뭐 가수이네 명과 요마리 장게 저거 큰 맞이야
3: 봐봐 가수이 아빠랑 버물다 삽동 드려 어르베
4: 어 전답이야 어 야 칠투스다 니라 계셔야지 쇼쇼시 아야 야 되다 야 나 롤 가르쳐버려 미어르베야 술에
3: 어 장만이 장만
4: 장만 어우요네 계시에마르베 아
3: 계시게다 너자 밥이랑 도대신 누사 야 되다 되다
4: 어 쉬베는 주셔야디 균대지리 어 도착 지샤크드도
3: 원부견제 차샤 강부지 숨겨 차샤
4: 딘데샤네 더도 줍로 세유자 보고 뒤뒤리 먹어고 뒤 저아마 챕시 회삼로 코카리 있으므이나 자스므나 된주유 쳐거리 태원능 시 체비나 큰 유마리 계시크 니 서고 고유 세가시다 니 레라보 마샤 탁 주의
3: 봐봐 안에 랑셈나 매화무 더 요마리 삼주 小刚了
4: 那我得这得归呗。弟弟赢过去，弟你操场走了吧？葡萄破门整嘛的，葡萄脱了你们钱了嘛多。姐妈，举目都不起的，什么的？让他的朋友了吧？姐妈，下班了不是给你呢？这不是给你？啊，这爸爸让姐们注意，爸爸让给小刚这边有年辛苦鱼，老对不起，爸爸让操水果鱼是那年真嘛的。嗯，小刚给，你这里还可不嘞？周先给老家切个青虾。那么就跟这定做。
3: 你可这点呢，小刚给可这点下。
4: 嗯，你把都收拾起来了。爸爸让谁当爹呢？咱俩肯定就一边收拾多啊。哼，可找我来都可以。啊，大姐说，听到大姨，我注意到，听到大姨，我的，大爷你看忙不结束，当然很清楚嘛的，说说三不多呢，就说说。
3: 爸爸，也得先念一遍。 로디게 아주 오래된 제 검사 무슨에 소강은이 라님도 된 깁스도
4: 검시사디 급구다에 요리 나 아주 고르다 소강래 지만 나 아주 고니리
3: 아치
4: 와야 와야 너네 시에 라님 되어 말이 가만가 주오리 장만 어우 누구인다
3: 디스 디스
4: 아 계시
3: 계시 마시 계시 마시 밥이랑 내 계시고 마시
5: 어우
4: 야 어
5: 인화
3: 라볼 매베
5: 나 청소팅가 친비 오랑 같이 가요 봐.
4: 아, 인화 계속 시야가 용비. 부크제도.
5: 부크 참부 진이 접지. 버르지래. 오랑 나 체용이나.
4: 영아.
3: 샤치시네. 나 럽제 마셉제.
4: 야, 쟤는 무슨 소리?
3: 아. 너니게 심수비. 폐지 잘라 요먼죠.
5: 아, 인화. 너나니 지지다다 대도시다. 오, 나니 려차가 주인다.
4: 요요요. 요시.
3: 봐봐. 나이 주인다.
4: 요요. 하, 요시. 야.

0: 토보슈지 양수 부치고 유배
1: 뭐 말이 어
2: 맞다 샤가 진짜면 지 셰리
1: 리리리
0: 야 고지 요스 수업들 라인어 고지제 마트슈 예서 봐 긴지 수업들 치고 어리스 대기 가르셔 봐 가리니 그 이스 미즈네 절라 림베 아 절라 림베시 마드슈 라인이 뭐 수치야 요시 디스위 제조
1: 조창승의 그 미지게 내 밥이 인수기 미디 안유샤
0: 랑게 운지 체베
1: 체메
0: 운지 마셔나 랑테르베 아
1: 녜럽쩔 제샤 나제는 녜링 마시 탄더 잘라디 아마 제지유 아마 조창 제주녜이
0: 야고도
2: 제단 제샤 나라지 미스닥 잘라리 교아 마시
1: 아마게 장수다. 샤 바부 무지 신이 주도에 니들이 숨매 아무라다 바부네 주 갈라니 야매는 바부 독자 가주이네 니 바부지 다 원어 바부 마리스 켈림비너 바부 마르베 마충두네 아무라다 게시엠능시 바보다 계신이 주의 네 아무라 삼시 제도기 아무라게 가 삼시 제로
2: 샤가 아메랑 라다 보소 아메랑 천난 너와 다미도 샤 아무님도 요니 주도 야면은 바보님도 주니 주도 아메랑 칼니엉고 용두에
1: 아무라님도 대워주 최장의 미디다 개치 제시에베 예 근데 정유메 말해 세바 고유 아무라 심제 마시다 예 아무라 주고 욕심 마시 예 진짜 시생 마시
2: 되시다 小刚 阿妹心难了，想不通呗，你最忙过月，长先能阿点阿点卡的求月，一年阿妹切多苦命多，咱给咱们可真是难吧？阿妈学的，用的喂。
1: 你周强可把谁？加拉帕杰若，今天起码我听阿妈有事了不着。老不着上面，你过了先写第一，我呢，你老不着就写啥去？
2: 小刚，阿妹让拉他不收。
1: 아마 아주고 잠자시

0: 봐라. 아무라. 공규는 무슨? 키나니 동규 나스. 나 나스 테도.
1: 오늘 전에 나 뭐 요거네 다가 삼추. 이네 심다 뭐 줍지. 다소이 신대추. 신속에 동동아 심지치 유입시. 다디 나 금제 코업 힘기지.
2: 小强, 내 금제 유입에 려치워다. 니마데조 차자 차업삼 또 샤비너. 넘지모도 라는 금제 코업시. 규메나 제부 매치업시. 다디 금제 코업다. 라게 인화기 샘네드 세모토비너. 내주대 남양 탁주 도막시. 이내라게 샘네스 이야기. 고급 쇼 사업시.
1: 小强, 회전 둔다디 근처 신년 봐.
0: 딩아 금제 코업지. 你 회전 롱을 도스 제니니. 구지 체사.
2: 단도미 가수는 내 개념이 봐. 인화는 내 개발 전문도구야.
1: 디스 디스. 다 여쭤다.

0: 什么？ 양아랑이랍지르다.
1: 아치, 장샤가 니랑 팀가질러머죠. 나 什么什么배웠어. 라마도 롭저드는이야.
0: 라니 什么什么 총들네 什么什么죠. 통도 什么什么죠. 다 연인이 갈라고지야. 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
1: 닝매. 나도 예. 나도 예. 나도 다야이도. 청국김치

0: tiringa zu loge ba zu lamde ani lemba ka je jilina lo lia bola mola lia kunju ne ani nyongso mone de kandere dos da ha jo
1: de shabsha ji wa de chik tsu de shita ro na ni de
2: g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gu de
2: ta ti ho ma sa ba
1: de loge ba zu lam ani kira lia pu ya ni
3: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지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탐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잔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르 히뷰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심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Tewe Buli Ki Gyuji Yinbe Buri Jigao Tang Tsui Milokba Gyache Tang Pheche Kang Ki Gang Tu Kyunshung Lienbu Yu La Nangle Nung Tu Tang Chila Cham Cham Tie Tu Kyunchi Hajang Chambu Yu Loge Parchu Jiyar Singbe Pumi Du Tung
7: Jidu Kabar Lienwa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6: Taidi Xiong Lo Sarbe Rinpap Chigo Taidi Xiong Qibian Kang Kachila

0: 담냐? 데리랑 같이 했어.
1: 나도 어스테 대주다.
0: 장대 같이부터 되는 봐. 데리 장대 민도 난 봐 로죠. 니라 계시에 유쿠무드게.
1: 아. 당아. 실례면은 제가 좋고. 도스장대는 용서 마시. 이게 시대 고위.
0: 뭐 가라요, 마트베.
2: 不高了，谭德，俺那土也有嘛事。何子，不打米啊？这里让给女人追不快也没多啊。不理了，去让皮皮，去让皮皮打啊！俺屋内搞不起啥球，去让队友拦上攻击。
3: 用啊，土不急多大？
2: 打米啊，打米啊！上个下月吧，打当晚的，弟弟俺就上俺那个队去打球，叫俺就不知道，才女个嘞，俺没这个用没多。
1: 啊，小伙。 제가 죽인다. 올리라.
4: 아.
1: 드리 연습 마셔. 나도 더 세뇨 하죠. 승인 제요.
4: 용아 용아.
2: 쇼호 죽인다.
1: 쇼호 죽인다.
0: 어. 보라. 나이 년 죽인다.
4: 용아 보모 유시.
0: 쇼아.
4: 어, 승인 토요.
0: 레스.
5: 맞지. 저리라. 저리라.
6: 他让我不喜欢他，
5: 也掌握不了。他离开他皮啊，也气炸死我。好的，让我用下气炸死我。我那属于隔壁旧老人，他的警察子，是的。不是，叫你了，过的牛肉脚当这边的，他让我送东西要提着等个的过。
6: 啊，
5: 看到我起来没呢？过的牛肉脚当，你不喜不住的，我搞不有。来啥的有呢？来我东站有呢，土个的，来没呢？
6: 土多卡布马日，你说话前呢，来月饼呢，点点土日，给啷个送到热嘛日？给啷个送到热嘛日？那你抬头，
4: 勇啊，
6: 别打，
4: 别洗。
5: 报告了，给啷个我在那边？
6: 不急，看不到，吃心出息多多了。啊，啊，前面来呢，吃么也不看云上去，
4: 给啷个送到了，你来听到我们声音的。
5: 啊，拉姆萨，铺子水去。我你见过你了，要求你是过路，呀，联系。怕娘，杨松给，给啷个杨松古多啊？他的地主来不多，地铁站。我的，我的地没多，铺子站在卡车里，我到什么地？他的俺这我就是什么都要嘛的，让你最难的用过嘛的，铺子这边呢，落地不用啊。陆队
6: 建
5: 设，有陆队建设，杨先生给没多啊？他的给啷个？
6: 水水靠年过一面，三过的。给那个老九看了，年过不熟女，类似类似，他是这个水呢。给那个水土不会。哈哈哈哈哈。先了，去了三个嘛的。
5: 去了下不赢了，我了还最小个嘛的，谁是我了？
6: 哎，勇啊，姐呢？让个先把你给。
5: 俺屋内哥哥全部赢了，这个赢了，用多的。我这个是，你多这么多，全他洗多钱了？俺都赢的，
6: 我再下来去呢，送他啊！这，啊，不会的，不会的。
5: 喂，
6: 让。
5: 不啦，今天过来看事。过来看一下，可以吧？今天老板吃鸡，要不吃好多啊？啊，是的，这是。今天个阳光不心疼的，是的。哦，我还老不着，祝你一杯美酒。啊，年轻个有，老总退休要嘛事？这个，大概也要嘛事。让我过来给老不着吃些喝酒的，一个我先能他个这里送过来，老不着去不来。
6: 老早起不来，那些钱都够买呗。一个我先存大个嘞，我提着送不到。
5: 不啦，他的退休又不急，一个新兵呢，来个车子，一个马先呢来个人马的，等到来了看见了，没事的别去等我嘛。没事嘛，现在睡起了。出国？出国？嗯，出国别去打你，看他迷路吧。马赛，提不加是领导，金姐头用过了吧？啊，电视没关。
6: 我来打的。
5: 中路给二叔金姐就晓得做，让个说的起的。
6: 让了，若不介绍的话，杨倩领命的话。嗯，
5: 俺在拿下，才会去让他回家陪消息。
6: 啊，
5: 不
6: 了，还能说？
5: 让给别的省队的队兵呢，他们也找不到。这些他们，嗯，到底过什么？什么的？啊。
6: 급대주
5: 나랑 그 정례 주제 진짜 유비나 다수 기계차 사업이
2: 보라 계승한 라르치 모습에서는 땡대케랑 제지 요시
5: 아 용아 老花 我打得不多 길江소화경 깨대비 교부도 我내 교부시라도가
3: 저야 가르쳐서 소소 대직러 가르쳐요
5: 내국자리 가시고
0: 지샤
3: 양조망대
0: 내국자리 주시다
3: 야 대시 근데도
5: 아 교부도 나 미야시 내민도가
3: 계속 가르쳐요 가시 미야시 내민도 나 주대 내민도 왜
0: 인화계 가발레제 라는 이스이 가발대민도 인화계 대자 철로유 권다 치부도 로토민도스이 라는 칼라마라제 도유삼 만조 가발레주 세상 조용합니다
5: 인화스니디 흔히 균코민도 밀 구입당같이 부구서 갈싸오래 아
3: 아지 부구 계지마리 발레샤 공예탄 수연탁시 승제청마리 조 니 인화를 깨리해서 니무진이 조랑 칼라 만조 계기시
5: 중부랑 약수이 중부랑에 나베 뜻음 셔도와
0: 다 지샤 라유 마슈시 부처 다그랍유네 돈도랑 섬제치기 되다 등기계지 초미디게 부구 겁이나 부셉도 와스베
3: 셈도 오쇼 부구상 셈도 오쇼 차브지
5: 야 상게 나다가 용바 야나 대싱자가 용바 다디
3: 되다 대시시랑다 롱랑소시 저
5: 樱花底下两车差不多噻，年前呢，家宝的金枝让大多些当过。哦，对，家宝去这边。家宝甚至用过去，我你个，过年了，从他的鞋子，给我家里，做我想的用过嘛是吧？嘿嘿嘿嘿嘿嘿嘿嘿嘿。这不，我让他陈大姐接小雨。哦。
3: 不过好多家他不是的，我怕不得。不过让个吃什么了吧？也看得出，到底过了些没的。哦，年长么静静了，让个三木三姐出老鼠死了不得，包了吃的米呢，包了个老鼠也活些的，什么的。让个怎么嘞？新手了你一遍。啊，谁的这用嘛的？叫，你让笑，静静，从把这看的，我你个舒服的。 제도 마라 바블레 은이 망을 역시 마세 잔로 보고 다 하라 역시 나다 허도 먹기 용어도 그랬죠
5: 나 보고 망고 유사 랑게 허도 겨 포지 시원해 제 말에 하 랑지스 가스래 아 랑오네 나다 갑자기 미해베 가래 동감 은이 수 동감 치도
3: 되 되다 디 내가 다 잡고 그래 너도 너 뼈 하지 장화 샤녀라 시오 진지 랑 참모리
5: 제
3: 디 노여 마시 이내 니 참모르다 장화 샤녀라 시오
5: 다 그러고 갑자기 경화리 마트
3: 대배
5: 젠로드
0: 아지 캐라니 이너 토부다가 갑주겨 차딘데 소제 뭐 성문 누구에
3: 나추가 할로다
5: 잘로유 나다가 요모
0: 也请
3: 吃嘛了，就是随上的楼主。啊，这，那这一下，给我炖的啊！哎呀，你给我多少东西？阿拉养鱼喂，
5: 鱼。
3: 才今年岁的。

0: 제 망고 다 그럽니 홀디 제 마요 제
1: 자네 같이 예
0: 예자랑 심제시라주 제장 다가 용비 랑 같이 해서
1: 자지만 내 뭐요 아
0: 카리나 장가 노여 말라 니 놈에 시야 가도 장타다 김매 니 싱그유 칸이스나 상문 예수여리 급지 뒤니 노주기 땅부터 쉐브리 세상상라 시모도 탄더라 티제 차시 말이
1: 데스 상문 레시
0: 아 말이 말이 상문 아래 숨어서 상문 아래 놓았어
1: 니 장을 칸리 김매 도망 아래 따다 놓읍시 나 다가 로지 클라스 오지 나 조인다 지마 도인
2: 아 제가 교수인다
3: 레스 레스 남상이
4: 비라시담니고
3: 비라시담니 레스 톰대지 가슈 저하시람누구에
5: 사간디 세 심부도 가.
4: 레시아, 장도.
3: 레스, 비라니.
4: 저지.
3: 야, 랑 가시소.
0: 나 유화 토시. 두 스텝 좀네. 소화인도 가볼 수 있는.
3: 지, 예시스, 예시스 씨. 레 레가 차오로. 세모시다 주다. 그렇지. 아지, 저, 저랑 연배. 야, 보리 아저다.
5: 뭐지? 상한 총 좀 더 가.
3: 버스 말해. 야, 되다.
6: 제다. 더도 랑시 춥지시다. 전대 심스시키시다.
3: 랑시 숲주 레세 리앙 전대시에서 랑시 숲주 용아
7: 저예 테린쇼랑이 수입해
5: 나 데이터 시간 용비
7: 가르사가
5: 어 토부 준비와
7: 용아 더스고아
3: 저 가시아 용아
5: 나랑 다가 용비 대체 근처도
3: 나 남도
5: 얘랑 라 다가 용고 섬주 진에 랑 저와 차다주 나는 용로 맵지 니네
3: 아 예 신규 나를 몰랐다 바바 다가 용문도 쓰러 봐 대출 봐
5: 니라라 소전아 레어샤 쇼사디 로하셰 셰비다 삼단 그체 쇼사
3: 니에 로하셰 링가 만당다 문도 셰비 봐 삼전 뭐
5: 아자 삼제치기 아자가 나 템문 그 셰쇼 니에 삼단비 지마라 그체 신이 봐 아 베드 상아디나라 레어체제 된히비 레어디 참부 유메 알레셰메 미게르힌스치다 도스덴 듄함 카려시
3: 저라 삼든 제화 카리나 마사 하나 되는 듄함이 오마르스 전초랑 쉬다 가르첸 듄함이래
5: 지마사
3: 셰조
5: 니 게치셉 슈마소 니스나
3: 셰조 어 도스고 니 남살이요
8: 왜 맞아 제 교수이다
3: 남살이 남살이 고아 아 레스 비라
8: 야주
3: 아 나 저하시라면도 왜? 저, 저랑 가수 매년 시기유 영문의 시비는 나 소재나를 내도서 인큐는 매라 참배의 효망시 나 소재나를 효망비는 니에 내 가르쳐오려
5: 니에 시바뉴아 랑 기센다시 카디리디 디에나 니에 비기 총립 제빈 낭다 효망시 내가 금시 제베지라 총립세바 랑을 지지이 디랑문의 참배요시 마세 랑하시라요시 좀더 소재딩아 존나한테 조업송자 你也 看些的, 给是你最那边的,
3: 给你还有什么啊这多少啊也听见你不了别的可是去吧我来读书去的三不是的来是多少啊
0: 这, 这他们都会, 马达你也是有,
5: 当吧, 我都不是东西吧,
0: 用啊,
5: 当然来是个就是,
0: 用啊, 先做你们继续对吧,
8: 真的, 都不你一起去的,
0: 用啊, 让三一的,
3: 哎，啥意思嘛？这，肯定的。哎呀，也就嘛的。这，这让说这从幺二幺出过去，俺我那搞不起来多，一年年两个钱都差不多嘛是，没事俺搞不没。哼，搞错啥的，说用钱有的。俺俺这个搞的，俺这不上学。这，你中队的叫俺谢兵不？ 我心格里的心所来的做搞不清的没事，先把到俺中队给他这个事情了呗。
5: 大明，让军军马上。 tundo duk ten hin bia nie so de na le chang yo ba kha ro shi kli kli jang chu shi ji sing bu shi rang jang lu de de bi na ten ten nang da yo ma shi xuo la xin suo le de gyung xie xin suo ge ken zhe qi de ji de ma ta le di la xie xi zhong re ma shi di ne
3: zhe
5: ka qie su nie xie da nao su wei
3: a ba ba ba rang xie ta re ta zhe ran ba zha zha ru duo
5: 啊, 是我是,
3: 都不懂的,
2: 姐的, 自己给的,
3: 永不语, 永不语, 你自己给我去, 嗯。
4: 金志, 国总啊, 你也硬化了, 欠灵币的,
9: 巴拉姆拉, 我罗雷雨,
4: 家家宝，叫我说的，叫我说的，爸爸们，我你不给写啊，有事情。爸了，阿姆拉，听他喊的呢。家宝，这下让爸爸爹不让别着，让阿家给卡巴来些，这话是哪语？禁止弱瓜蛋肉食。让江三给不严肃送走，来个仓嘛。
5: 让阿家过了有你妈的，来了不要妈的，多谢。你们今年进这让爸爸走了，若花等你。爸爸，有事。进这个卡的性质，你爸爸性格大些，过年再小了些。妈说，这下我吃花些啥都，都是看你们多。
1: 前三七爸爸，爸爸让爷，俺爷听这有病呢，随时跑不出住，没到那有妈这边，俺算不下你。

0: 차비 나줘봐. 걔라 수세니나. 어리. 랑탑잖아 치지. 랑까지 수배 세고 좋아할 수도 있다. 시부 소신도 있어도.
1: 나대 갈아서 요매.
0: 랑아 치세차가 요매야.
1: 밥랑 대면도 쓰기 제자니에 따스가 요비.
0: 나다가 연락동 봐 용구르베. 쏘고 가던 거요.
1: 밥랑 걔 체면도.
0: 나랑다매.
1: 제가 주위.
2: 잡아. 잡아. 대시다.
1: 계란 쉬다. 쉬다.
2: 잡아. 다리 장게 봐라. 칸을 맞지 아. 장 봐라게. 장 나마 퇴 잡이 깨져. 지셈소.
1: 레스. 네 신스. 보거라. 나 렉도시. 네 주인다.
2: 용하 용하. 제너라 규시.
1: 레스.
2: 아 규시. 喂。 대슈다.
0: 하. 보고라. 네 부디. 수입 동벌샤. 다른 우도 수. 보지기 잡다가 나다 강부대 나와시다 등거도 왜. 걔라 부디 도대식시다.
2: 지스 지스 자바게 무 타그랍사네 잘로 좀두게
0: 계란제나도 보고 야구래 제 전다 유업다 네 캐리 초 이네 줄을 냐볼라 네 계란 쉬고 날 폐마토 없지 장자 버리
2: 초면 마시 자바 드리 님은 강가래 가네 칭아 잘다가 유브리 이네 장게는 급도다 자바게 나라 무 두도지르스 인과게 나스네 시기 녀랑 주고 랑 게유 주베 라진네 핑제 배주 더뉴 아유
0: 아 네
2: 더뉴 요마 봐
0: 아
2: 아 제자 랑게 그두이네 무디 소소 냐 대비노 로데다 내수 대 용기 승고지 오네 제너 랑게 딩무용 내 뒤에 봐 세슈 시그지 이네 랑게 무대대제 자보 중국 승고리 김주연 남녀주 녀세 쉬시규 나고 송최디 인과게 등고리 라이노 모시에 더주샤니 창마 괴부던 그지 라이노 취미 취지 사다 취기
3: 제스 로그 상지사
4: 알레
3: 다리 하고야 시잠도 제마 로토라 습습치우다 녀주 취주 내 챔보
4: 규그리
3: 야, 다 주의.
4: 클라 승는 배.
3: 매매매. 허지. 이화 여배.
5: 제우. 라디 하시기.
3: 네 부담냐. 로그 지로리 오비. 네 냠뇨다 제비나. 긴수 더린 된다 체부시 주도 지네 임자. 제상아 공부시기.
4: 어, 클라 승는 배.
3: 매매매.
4: 예.
5: 케 잡아 주고. 오리, 너 챔버다. 돈돌이 구제. 로스네 사센 당마르베.
4: 얘기해 다음에 이제 여기 있으기
6: 아자 피바 거스우인다 레스레스 아자 저와 사다 주제 제 뒤에 모셔 소통하소
5: 제 뒤에? 어찌 밥은 너 나를 오시 아 님 가시에 도모주 다들 장 아자게 다도지 오시 다다도 근처에 제외나
4: 아자게 밀 다도지 다 화채 도지 리양러 체니 수제 계수러비 로데피 밥도 과 렘메 돈도 알아유
5: 첸치스로 주인 랑아 체제 영이 된다 하류
4: 你也没在团建里
7: 给不起我的
5: 啊给了你呢

0: 어찌
1: 어찌 여
0: 주유 많이 시켜 줘 줘
1: 어 응아 어
0: 아지 고자래네 볼 맞침지
1: 어 응아 응아 디
0: 디스 가리 응아 고자래네 야마 주비나 리방에 롱딩 그다 다지스 예 세녀유 계란이 알아도 또
1: 아 제만에 알아도 세약시에는 용도가
2: 디 맞으나 알아
1: 역시 몰라 다를 그때 몰라라
2: 레 살에 돈 표임도
0: 진진 더 센 조어지 보고니 돈도 사올다 야 아픈데 줘
1: 저 육소 육소 대셔다 김도
2: 가라야 고마세서 저것도 와지
1: 나 샤시 당그리 야 디네 소다 디 도와 소소 사 야 어야 만소 아 야 랑가 치요 아 부고선에 번여 혈베
2: 랑가선에 장비 랑가 兄弟들 러스 양 오모 껴위나 전부 저도 꽉세게 파마스 루마리스도 랑게 보고 다 보시네 초사모 전부 저우로
1: 시 니에 전부 싫어 치유다 로 충두 마신다 셰브리 야야야 인다 인다 인다 아 니에 사모대 직도다 오네 참부 진이 정도 갑지 야래
3: 몰라 단계 알아 심도 갑지 주기
1: 심부도
3: 진짜 여드베
1: 심부도 이마천 랑보라 기스티다
3: 몰라 심부 진짜 두게
2: 심부 여르다
1: 좋아했다게 아
3: 영아
1: 영아
4: 봐봐
0: 보고 알아 되니 여드베 보소 심도
1: 어 예 어
2: 하지 뒤주르게 쓴 겨루 남자 뒤에 치고마시
1: 어 예 몰라 진짜 좋았다 죽었다 과연 알아나 봐 니네 좋았다 죽으래 머신에 니 보모 돈 주매다
2: 고수 장상 매배 뒤니 동시 그래
0: 가래 동시 캐스 잡아가 시비나 양롱디 그지
1: 롱라야 가려래 아 니 사모 니 뉴스등 그래 니 보고 잼스지 가르주기 돈 주매
0: 봐봐 니네 신이 여주배 보고 잼스지 주유배 진진 밥이랑 자세 해미도
1: 가리 장게 아시 나고 와 지금이배 리바, 나도 고정화. 아시다 신나 구기. 니랑 셰고. 니 코고 싫어 채빈다.
2: 씨. 다 유슈 롱초 마시. 진지 시가 야고 매디. 나 니니 장라당 교시. 이내 잡어 시기디. 나스 장라당 교 무슨 와.
1: 나도 나 잡어 시기 님 못해 매. 랑고 보면 니 주도 전에 용마리. 이내 니 표 나무 손자 니 셰고 치그로 봐. 다 도스다 도미죠.
0: 마빈 민죠.
5: 진짜 이 맛이. 아자가 돈다 줍디. 라슴제 저 맛이. 된대 밥수 치용지.
1: 담냐? 담냐?
5: 야.
1: 상아도 오늘 이도 하고 싶다.
5: 그렇지. 봐봐. 신내 형배 아.
1: 담냐? 让我那去，我去。怎么回事？你逃到哪去的？哟，哦，李亚，李亚，
6: 怎么讲了？
1: 看不上，逃不上我那，咱们其他的哇。
5: 不理啊，对的，爸爸。
1: 让个老伙哟。啊，大娘，你要我对了，让个阿家的，让个这边搞的呀，我其他一百马赛，六七不其他都是的。他都，你这么一百马赛，和你可不其他都是的。是吧？
5: 爸爸，你干了的，米克斯。
1: 是是是是，昨晚也不是见他个地方，米克斯是他哥们儿的，让个阿家个写差不多个，你也拦不上。阿家个中央单位部门的肯定书面，大家用不赢的。其实也我以为呢，他的让点给起手，是吧，英华？
5: 啊，爸爸，你干了的，马上个。
1: 他光昨晚也不是见了见他个地方，他给让个写中啊。让伊呢，昨晚也不见你，我们才回来。其实那东西才在看出来啊，这下边那么做，听这兄弟有吗？

0: 아리 이네 닝지무야데 개창보리 장르샘데미도 미기한테 무시 하유 창보시나 팀워랑 가로디 민 가르사 초공사베 오리 초공사 보면데 오시 하유 이네 초미다 싱베템도 소다 용야미도 다레랑가 세데 티데 인기 말봐
1: 아 좋아 좋아 된제호와
0: 어 전더비야 랑족 내수 큰데 이메랑가 신세로 봐 니를 와 수용해 제마를 와 주여서디 니의 부충아 장차후리 디랑 수고리 是吧 랑게 김사드 경호리 랑가 아자라 르와 주여야 요마르다 엄지 모두 민나마 조호리 니의 친주디 랑디 교르샤 랑디 모토비이나 은행아 로방부시라 용도와
2: 바바 랑하 수유 바바 랑 친주 안수여 是不 뷰나마 예 가르쳐 니마 아장장 담니 다리 그 나무디 바바 랑게 깨줘야 시
0: 어 던도 로마 형 가래야
3: 어구장아
0: 어 리야 다리 있는 아래 계란 채 신부 가시에 쓰고 있다 또 쓰고 그러나 어 갈래 가서 와 이화 부디야 화수입니다 아 네 보면 막 붙여 로체나
2: 언니 봐봐 갈수유 이화 찬스 겹지 로다 그럼 칩시
0: 담냐 랑기 가로디 가리베 그래야 다디 미 여
2: 오라
1: 봐봐 쌤네마 바브랑 남자 켜는 맞이야 네 바브랑라 세세기고 알레 바브라 맞게 맞이야
0: 어 담냐 라 랑게 미 믹스 이화 뭐네 믹스스도 와 디
2: 세상 봐봐 네 긴스 쌤도 와 야고 싫어하면 누구야
1: 봐봐 초공시 Tengah garo cokong tiri.
0: Siapa siapa, kasum si, ngami siapa? Yonghua, rangge ngah, ngone yuze siapa sih tadi?
2: Papa, ngam siapa sih dah? Garo yau tiri, siapa sih makin ini macam ni? Siapa tamnya?
1: Oh, si, papa. Cokong ke tabu do, ni cuci dia ni, ngada kah cium me, ngone ini,
0: rangge susu dah. 보모. 수수다 되다
2: 아, 담냐
1: 어
2: 바바 채식어 있어, 여겨
1: 어, 니 희랑조 채모가 친구 니야, 여기 채모다
2: 진지 도서기제 부중한 주제제도 야 진지 라카치유 쇼게네 르무시제 대제 아치 진지 겨우치시
4: 你让人给谢玉大哭的开门上去急彭迪呢给大让大呢开这么多那成马戏那我看不起呢说了吧让个学姐和这个给这一年好像学的
2: 你说这学姐说给你这不是姐姐给好像大呢开这么多让他这么去干啥你还是说让个这没让鱼没呗你现在他都不多看这边 니다르지 소스지 인동도지 소스 나와등 마시
5: 멍고 암라가 장슈 마시 응고
6: 더더 시비 있는 거 근데 제우지
5: 암라가 장슈 규매 왜 켈링지
6: 영아 나 육시어 빨라게 켈린 암라게 슈 마지
5: 암라게 빨라 칼링지 장르 슈 마시 응고
6: 영아
5: 멍고
6: 칼링
5: 비
2: 장 초치니 이자 니 슈는 우마르 마샘시 지마 아메게데 람사 안레로 아 거중에
5: 야 정말이 야 맞지?
2: 진지 세차배
6: 세차
2: 나 쓰는데 저거 계속해 진지 여고 쇼치 아지 이번 시기에 있는 돈도 갈아서 가면 없지 정무차 봐
7: 정매
2: 진지 세차배 세차는 부중한 게요
6: 뭐고 나 몰라게 게요 이 몰라게 니 태도
2: 지 범디 있는 쇼래 좋지 나 뒤에 쥐수

0: 아자 꼬비 간로가
1: 지 저호 상게 돌로도 권비네 진이 서스도아
0: 아자랑게 럽잔 챕지
1: 겨우 지시 아
0: 깨고도게
1: 뭐 잘랭아 자교시 요
0: 영아
2: 저호
0: 저다샤 아자 피게 대유 네 차가 로
2: 야주
0: 영아
1: 대샤 저리 씹도 왜 그러고 또 뭐죠
2: 왔어 마스베 네 장아 별더 도샤사 대비 저로 송가나래 튼세삽 같이 개비
1: 튼세삽에
2: 어 다리 간주 또 감으로 샤비 뒤주 유도라 님도 다 쓰여줘 어
1: 정초가 더 이나 처음에 털어 오늘 빈부실 하였다
2: 제장가 단단히 접종 차원나 규정 차원나 생기 간다 소원 디디엔디 규부실 하였시
1: 당원이라 캐릭해 주도 접종다 규정 이와 치심도 왜 오늘 장애 죄무도 왜
2: 즐거워줘 나 장로 길에기 전수진이다 가된 쓰리 내고줘
1: 오늘 경우줘 계시에도 자샤부실 하도 당원의 매미소스도 맛이 먹지 잘 주의
0: 레스 커피
1: 야주
0: 자 갈 것도 내 맡겨봐 아
2: 야주 또다 조공승 예디 내 가르치네 제주 좀 수도와 전세 보고 있으시고 하도 와 나이님아 종기나 로하시에 때 미경 터치인 배모도 통순나 레스나 전당 음식 파열해 뒤주의 도지라 소전나 다시 가줘 예비가 미 갤럭시 개소식 미르다
1: 로 대비지 아 대대 요이
0: 왜 감사 인화 샤시도
3: 잔테주
0: 츠플라니스도 나 탄데 레가 치유
3: 개체 세지니 세바 하려라
2: 뜨다 니에 바바야라 교주 고예 세베지라 통세고를 쪼고 시나 샤스 정주 연금이 주교기 너무 세베 가시다 가지게 바구스 차데스 세덤 예제 가다 정수 소스 추리 되든기
0: 니 아자르 공부시
4: 꽉배슈다
0: 나 려도 도스네 토유
1: 오지 니세 콜라 니라라 토로스 뉴비 렘부 유메 도스네 쯧드스데 아
2: 하 라네 야해 토로 뉴제
1: 니디 차기 야야 주기 토로 참부스 톤즈 도스네 쯧드스데다
2: 하 다능군아이 파로제직이다
1: 영아
2: 인화 라나다 낭담도 제자 아마니 로데스
1: 내주 마고 라프시 가스네 독주기 수시기 무슨에 페미사디 동에도 그냥 너무도 수수소가게 다시 마시
2: 다그지 장차자비나 시그자보 샘삼보 레그주보 페미기 기대자마 장류토도
1: 샤양아 시야메죠
2: 네.
1: 왜 아니 맞죠?
2: 영화. 니랑 별도 고쳐.
5: 계란이를 숨어서 좀 숨어.
1: 我心不是他提出你公司那团队没仓嘛经济差头的你要当出了有用嘛是我搞不懂做的就大山谁能是的谁啥的可怕有人会也不是没不能叫了云彩了就是过一些咱就要准的我们是你不是你妈叫人你那卡车也能好嘛是别的爹爹呢叫人准的还空嘛的爹爹应过去
5: 소화사디 찔리지딘지 기억으로 마세 아주 정기나라 증오야 매봐 마세 정기나라 소화기에 가고 싫어요 Misa di kaba tsuda chigo me da, kiki tel peke chigo me, nye ne tenki che sabshi, riba.
2: Tata, turo gyundo chinza, kaba chine chikuji. Chonsi mi dige, chongi na chongi bayo, chongi na mi, chonsi ilma shoshi kachi, chong shi doshu ba. Chikib chula, kesi kiran kema gona, nganyam dun nge.
1: Chota shangi shep takshi, chongi na chonsi nyamri shepi na, nga li sab di chigi. Mazda mo be, chongi shugi.
2: Zhe.
5: 年年了，当做人皮个下，俺又去年初中呢，爬过去，从早就到我这打水，地盘了，让给我当过亲妈水。装的是热了，你家是你是怎个操作这么久？用茶木松啊？
1: 急忙打去不急？俺妈子没吧？家是你是怎个做事？用不着那忙着些事。我那吃不着，打上给让俺光接我去，让个要个总图比呢，接上对你吃个些我些不？一起的。急不急啦？ Jinsam ni wo mar sam juwe, jo ta shang ge nga, ngui sa ya ku gup je wo ri, ni ham si xin kwa yong ri.
5: Nye di zhe sik me, nye si na, ke lang zui di, cong chun ju song zang, kye psang, kye yong ma ri si, din zhe ka lai kharo rang ri.
1: Nye che na lia khar je ne, yi lu cun dek liang zhe che gu yi.
5: Ye ye ye, wei, rang kye di nga mo di me da, yong bo sa wa ye wa che gu ya khar yo ri. Ji zo gang ne, kye li bie shi wo, yong bo sa ya lia khar yu ne, chi kyu ri. Tirab gyuwa chungpur da, loko chungpur da, jingzhu diwi na, chingye che yungpo chungpur ra ne, nangda yung ma chi. Loko chungju da, gu tsuji diri yi na, yilu chungde chong kem ne gu di kuji, yao mo chungtung da ya ju uji. Chong sa da kip di, lepo zhu uji, di changme chungbe, lega chungpur da.

0: ne de nyes to skyo ye ni chang wan shang ge sam lo khar shi dang ge na a ama pa pa sop de ya khu so ro o ine so je ro si me da mo ne jin pa pa ya khu ji ine mi du shi ra dang ge to da chou gong pa mo ya khu ji de tong tong gan zo kha khu so je
1: de dam nya nan de yi
0: 아마 예 도스네 셰와
1: 담냐 나 대이베
0: 어 조고 대가 자요 마 내가 좀 말해
1: 탑자 과열해
0: 어 비게
2: 다시 장게 나네 나 가바기도 네 사간 가바기베 자 공부 쉬었어 리안 주워게 조스베 나대 소용비
0: 마리 제너 나대 용지 비게 아자 지고가 조르야
2: 아자 비게 좋아시다 민도 니 삼을 컨테스탄에 탑시 스탄제 장발라 투 고부시다 컨싱부티브 소고기
0: 장고셰비너 나의 돈다디 뭐집제 대유
2: 제상가
0: 바바샤샤비너 모두 매 생물도라 모두 제비에 개스문도 다들 근데 쇼야
2: 모두 매 몰라 그래 야고시 나 대린 칼라스와 연야 아자게 얘기하고 제치 제상가 용비
0: 야, 주동다. 아, 오늘 쟤나 다리 봐봐, 롱라 마솔라. 나래 시시 개담아줘. 티안서 미래 대소와.
2: 관계 개모순 띠야호시.
0: 가리 야호레스. 남주 가리 내 세업 대용 그러봐.
2: 아씨, 잘내 버리 신비.
0: 어.
2: 개내 버리.
3: 부담냐?
0: 야. 아, 씨. 나는 십시 저 전화 줘봐.
3: 어. 감사.
0: 저 아재.
2: 아, 아재 감사.
0: 어.
2: 보면 되는데 진짜님 제가 담님이랑 썼다 봐.
3: 너희 복수가 죽인다.
2: 알래. 죽인다.
0: 어. 수도 속으로 님배.
3: 어.
0: 봐봐 몰라.
3: 요.
2: 나는 쉬우시지.

0: 갈래 가지고 해.
1: 내가 뒤져질. 갈래 그만 크지. 선인이 용.
0: 선인이 회. 쟤는 아니 나를 나 때우면서.
1: 잘래 아교. 나 아. 나에 내가 저거 좀. 아, 관다. 관다 네 클래스 와 용.
0: 관다 클래스에 배거로 저거 차요지. 상인 배 쉬우자.
1: 드링에 내가 근데 쳐서.
0: 감 갸다 못 줘이.
1: 쟤는 아 착하 때가.
0: 让过来说说。
1: 过来看病毒。看他让爸那个木头拿着钱呢，那开车我去连当他病毒。
2: 啊哟。
1: 欧啦欧啦。
2: 哦。
1: 我去让车上拿到血液。去让谁的？你是上么科室啊？
2: 哟，你考多少级？
1: 第二科室，去让第谁的？吞多点钱。哦，
2: 让你家老子肯定去。
1: 啊，你眼毛羊毛那个下那不是？
2: 嗯。谈得不多，丫头子，媳妇儿大伙嘛，热嘛嘞。
1: 先生，他妈的，你对，眼巴巴，过来给我别下。
2: 啊嘞。
1: 谈得我这不是？
2: 让个输的是了吧？
1: 眼毛羊毛那。
2: 毛羊毛那，丫头子，丫头子，你打死我啊！啊。
1: 好了。
2: 哟，丫头子，我们的话。
1: 你是怎么考试啊？
0: 妹子，我杨某那个家了，出来答应我。
2: 看嘛，这可这了，
0: 俺身边难去，
2: 上个身边。

0: 이지 야라 양지 냐지 미바니 냐지 미바 추동 콩키 머리 제시 기바타 손에 응하고 삼히제 바라 제주도 시베 왕키 당매 지게 고자 제동 시비 잠메 파미 양지 냐지 미바니 롱오치 솜도 되게 하기 공전에 통마라 퇴시 지르응은 기롱가도 공에 다 바르신다 계과자 베리 차지 다제 미리 생겨 얻어 양지 냐제 미바 지게 참보로 대장 안에 파뇨 주지 냐제 미바 추동키 머리 시바 미허 냐제 미바야 먼저 대내 지미 좀 왜 뭐 버시시 Fululida ngade tamda chimeo gigab jine ni Mihe nyajie mingbe kimshi shi Khonzoe kocha chizo ngabde hazamsi Teya, jilu nyado ni shusangyi lo kona ra Ngoba tundra jen ti ngaji ra Fululida ngade ta Nangali na ngade ra Mila nyosu tongwe tuyen ting shi bu shi Mihe nyajie mingbe suwe rinze la Mi shisa chuzam si bata Dumib jawwe sokan yaju yaju Rube ki shungo chepo yang tumpuru tontu. Mihe nyaji mingbe nyata, beba, dapcha, wudung soja so sugyuru kashushi. Mihe nyaji mingbe supon chunan yang tamre nandu ngarishi.
1: Laza tar goebe jensen shishi.

dorna nyaje meba chudon chogo nyaje meba kan yin ru ge gam tonyum tela meba kejen de be chi chi kozu ni se jen gi ce moro ne be muri xian cuo tonyu yo wan che be meba pyu de chung chi shi zhen jun kam nang tu huan zui ka che bu ti ni xian suo chou jie ki ge zui de yi ju lü de chung wu bi zui ni duo che wu bi ma he kan yin 黄子他的我们是切多的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铁链
대부티 다시 다니 이시에 감세세 제모로 내요데 너버 참아티에 문제 세수 튀시 제다체 다니 치료마 외최도 하나 제시 개 도쇼 님도 고교르기 전시 제대

간다라 대초에 초지기 겁다 쇼와 장소 류동 체조마도 탑시 마시 치료 정중 감수 다 고자 나도 잠매 매로 어제 휴자 체외 카체부티 눈을 정아르시 라자 다르고가 소비에 고교르 평함 체외 정중 감수 소화 계교 총우 장례 대박신이 대규리키 조람 증명나 기다 전이나 규모만 있는 뉴제제 콘도 취비 대야나라 카친 친뇌기 전전 대시 가시 도규르 케비 젠다 초케미 타동 카지 주제 주주티 무슨 취미 있다고 소도 기대 테나 고즈니 정중 감난 묘함 젠티 뭐바 갸갸시 테야 촌에 그 체도 관조 넘지 제그 지리 왕시 몸도 초비 촌에 터제기 미남 할야 항상 주의 대외 고즈니 제가 말한 난기 주제 기지 인기 머리기 참고라 전진 체네 정중 후류기 양처외 동념 규선 송겹치기 관제 정중 감기 촌에 최니나 대니 모자를 채우는 최소도 등기 좀다 좀이 냉진 어부지기 저당토 문약의 터제 장초배 남아와식 소화를 중심해 뇌암 채우의 소장대주 파르코의 기재라 센수태바 대바타 대주 천재니 딱다 장기 특지젠기 카체부대시 대주 표단 표체진 우주 라주 따라 경험해 멤버 대조 우토급의 소비에 호주 니자단 토 민재에 바 추주를 켜비에 고급 직야 하바 디에네 미동게 되시 주제 소자 드리기 표단 표체에네 초월을 드리시 무리기 고주 제바트 콩쇼수 고장 고주를 하시 대주 샤세 소자 시행기 세루레 추주를 비에 미세기 뉴제 디자 좀비에 무리 디조 롱어 동자 진래야 윤첸부도 좋아시 관저로 어부지게 기가 말라 최네 거우카조르 신 용수 콤비 촌에 후류니에 대주 관저니 무용의 유주가 도보로 동갱기 기자시 계속 덥슈니 하남 리미 주시마 제르 동기 대주 잠시 기장기 체드 소화 겜비 슈드 교로비 펜주니에 도기 요라 펜주의 차시 지기야 초라토 동기 대주 슈자 체육의 점주기 까부능신 평주 시부 도보로 동시 휴모마인비 소첸기 가래 대전 매바라 주부시모 도토 기장기 내유 감도 내부 남신 굶지 토비에 코즈니 민균 총비 노바시 코즈 초대 지세 자단 체면 그 강사 강도 문을 더기 위해 그의 부자 매대 권에 지다 지대 단에 파주별이 소 용수 세부 대조시 라보자 차르지 펜루 샤토르 주토르트 소위에 창보르 마오비 진세 시다기 출결이 양 카데장 토바르가오비 세릴 송겹치 다나 자단기 계부 세기 이인자 호주타 동국 카주기 탑주의 진미 되게 내루 신기해

로다라 야도 세 리규 민저버지 사르니 투시피 갸즈 막샤 티다키 수부르진젤라 리미 추추 잠기바타 수포 치슈기 야도 센 칭샤 이 수부르진젤라 미 중니 잠히 야도 세라 치수루 슈기 소케 요마세 소디다 소제 다르방가네 쩨게 파르도게 요징 야도 세 망치오라 소강업주데 숨게 파르게 야도 센키 태수임니 소레 카다라 예베 태 우동 소자 치제타 녀리 소 응응의 소 샤도 주도토 동토기 녀도 센키 소강 솜도사게 왜냐 소체 망쉐기 녀도 센티리 소덥슈 체슈디 마시 세균 체나 소덥슈 체슈니 녀도 센 갑시 Nyato sen karbyo jize la donge nyerong sumge sembye Tumcha ki gecha chubshi Tita ki so tepshu la limi ngweru zheda Shukse donge nyeri gechu sembye Tita ki chungo kwe ne se cwe wata Nongar jen ki so jen ki Shato chenpo zhe zheshi gokwa chi Kwanzu kome chorme ngang ne Tosu mebe ngwe ngwe sara nyewara jar ne So kya ten chi ki ngwe ngwe yi so chokwa chi Kwanzu ye genji chubzu mikse che uye Ngwe ngwe la so kya du dun tu bujur che me 我们来说定义不能做主义平安民宋的发展起来亚朵森卡尔贝尔解决朋友也天哪的民宋的发展所想是亚朵森卡尔贝尔解决难题我们在这里的意思解决卡塞车所做出色的亚切尔尼亚朵森这个现代模式

콘조니 메구 쳔부시 메구 쳔부의 지제라 동괴자다 수주이다 콘조 시가 잠시 로데 파비기 초바라 주시 메구의 쳔부니 응어버츠의 쳔미지 콘조의 세수 조 로마트 뉴자 세싱 자와타 제보르 데니 초라 르시 티달라 링시 노우게 치와 데바타 지수 정우게 카체베 테니 덴더라 진한 괴니 치제지 휘라 고괴 치제 자시 야메나 고베 코네 초조 지류급 거절라 개주지 브레이키 고조타 김다지 인친 네바르 도전 김신 우리사 초고초로 송접치고시 남유의 표표 팔라 원교르기 왕자 토레 집에 내주 팔자 구초 침부찬 정김네 카체교바 파인베 프리 고주니 로게니 전에 공수 치고베 퇴수 왕자 초소이기 텀지 초니비 지명 장소수의 독주 치슈 응어마치

매국의 체문이 송쇼 체시 돕쇼 체외 레 라보로 갈에 가주 매베 왕기 헌조니 고알로 죽게라 쇼디 인시 견도 헌조니 내가 체시 돔자 체외 소자시는 문제 체매 왜냐 퇴무소 헌조니 시가 잠치 뭐지 매부 외베 잔라 지구 포디마도 바로 그 체미시 콘조로 고알로 죽 체되니 콘조로 류독 체버트 농아르 쟁기 치와 때문에 이제 체

0: 기다 참아라 빠제 대신 전제 합법을 채우게 쉬미 외미 공교를 조지라 케베 멤버샤다시 뚜엔팅 제미 세베 멜로그대 세낭 빠제 대비 속자 세바 제비 시주기
1: 네 쇼게 뚜지 저블리 양승의 큐베 멘딘 카토 양사베 하세 뷰리 기자
2: 야미 김비 너 공디 보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취 양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미 니 취 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베 야미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 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4: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캉 잉통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모요네 신토블라 컹충기무유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지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방딩주영아탕 미그두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미그접지 집어타 미 세범에 통과 미주 튜브 미 깜보 속에 내튜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펜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5: 哎，韩国这个太神了，刚把困没得个，上不掉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些吧。你我爹当初也见过韩国的，给他，投入掉不起，死也难洗。
6: 那去年人呢？你我当见过韩国的票呢，也不是不知道。你我当见过韩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7: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白药多啊，你就这药不吸毒，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的哇。何不给个糖？那就对吧？那干不说的，那空得不面子。 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人民写片段，你们能做了过年了，我几乎得了，年节给孙娜来追问，别当心情的。那我那所当当，四处浪吧，那我五只找我所给，那我得不面子。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写片段，你们能做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那我我不当，那我张世杰呢，给了，第六给那我写经的。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写的。
8: 他的卡巴吉吉，吉来吉小区托尼，吉吉那达哪位那条拉打拳经营？预防那达哪位数据抗议？这趟几十米结果被运营，那达哪位那条卡拉从卡都偏了，十几年没能接，国古党国书国来没过。他在山里，他是中医，尽管去两节河浪，卡巴昂扎两个月估计初级送我几级个，实际上呢，实际中医深处是去扎的吉浪，卡巴昂扎两个月估计结果我个古古出，八卦四处浪不趟，三个开发数据八百几个内地原则。 预防八股张西康的片段，我也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白酒难吃。八在轮中当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数据八百日元内头了。预防八股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白酒难吃。预防八股张西康的我也就给直接当，前两年八百日元内头看了大空气。预防八股。

0: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집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2: 스마트게 타는 인군음 시공의 시우예 청관추라 차바심심 흡교 최장자 주군의 개팔 메주공간라 차바심심 흡교 최장자 주군의 시팔 삼조지 진부망부코니 림싱 남티뷰 최장자 접견니 나팔 사간 진부망부코니 림싱 남흥규 최장자 접송니 레워워기니팔 칸발 남팀니 림싱 진부망부코규 최장자 접송니 레워워기지팔 칸만라 남티뷰 최장자 주투니 칙팔 내동추라 차바충품니 림싱 남티뷰 최장자 니시니 축팔 춘지 남탕내 림싱 남티뷰 최장자 주투내 순팔 처매라 남팀내 림싱 차바충퍼뷰 최장자 주영내 시팔 처입추라 남팀내 림싱 차바충퍼뷰 최장자 주투내 주팔 보종라 차바충퍼뷰 최장자 주빈내 구팔 미도라 차바충퍼뷰 림싱 차바충퍼뷰 최장자 니시내 주영팔 크룹추라 차바충어법규 최장자 니스지니 개팔 마캄라 차바심심법니 림싱 남티뷰 최장자 주구니 니팔 리우칠 차바충어법규 최장자 주투니 시팔 신이추라 카무차법니 림싱 캉심심법규 최장자 구니 려워워키 시팔 허리 남팀니 림싱 캉충어법규 최장자 주지니 려워워키 니팔 니말 진부망부코류 최장자주니 려워워키순팔 가종라 진부망부코니 림싱 남티뷰 최장자주니 려워팔 기계라 진부망부코류 최장자주니 려워워킹아팔 초친라 진부망부코류 최장자구니 려워워키시팔 샘러티민종탕 총대기 남시공드스러나 내 개낭 총기 카지키 남시공도 쓰러나 드리니 편도 순배 친이슈드 레스부부 퇴다 남지 스와폴류 개블라티 야샤 개주케 추시 나도 팁시에치 시도 팁시에치신 체룽콜 세무진스콜 로노탄룩창규라 체룽콜 창샤탕샤루크유토 디바마 시크유도 스마틴게 닝쿤남시공도 슈차르

0: Tiring anzu loge 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osi daga zhu.
1: Ti shabsha zhu odi chik tsudosh dago nani yongdib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o lemba di ti gudwe?
2: Da di hao ma shu wala.
1: Ti loge ba zhu ham ani kiran liya tuya yi. Nase
2: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기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 부야 인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1: 나
4: 시텐데 로지바도
1: 어다 기란가 춤다가

0: 쟤도 레다 제자.
1: 기자 고코지 추수다야 제시야.
0: 지금 마사 말해 주문도 레몬 아유.
1: 이렇게는 말없다. 라님도 계시지. 마 가시라지. 보내이. 콜케 싱도 대블에 깁추.
0: 제 권지르면 러시아야. 그들에.
1: 가부든데 좀봐. 드린 팀 당고이. 오늘이 난 가위용하다. 심스타야 치도 셈에. 랑게 신기리. 팀은 제주민주 시에도 예고 신이 요마리.
0: 예 신기유.

0: 가져가. 그거 수수인데.
1: 나 갈두시이다. 네 갈사. 랑우유배.
0: 가지냐 봐.
1: 마도 없어야다.
0: 가들.
1: 여주. 특 여주 쓰기유.
0: 뭐 망우든데 야지 가지냐 봐.
1: 자, 주도 정말이 간단한 게 얀티바. 로니 능수로 기부대 쳐.
0: 랑게 탑시 디데 단제 능이 자조 최감 주위에.
1: 아, 지. 삼로 갈던 거요. 나 라토기. 랑게 야토도 돼.
0: 망우만 붙든데 매.
1: 가세요.
0: 치. 치지 요함도 돼.
1: 괜찮아 고쇼아.
0: 오늘 야니야르베. 아자. 태요경아 지켜주야다 쓰기. 내주기 하면 좋아.
2: 야청마디 마얀 다그리 저게 야매 봐
0: 네 야매
2: 용아 전 지샤 황창

0: 승마사. 아, 하고서 하고서. 뭘까지 용비. 칼로에 꼴째 치죠. 얘들 좀 제식이 대비. 먹어 먹어 먹어. 나 먹어 먹어다. 얘들아, 전다 개심시하고. 랑게 나 티켓 주지하다. 남자들다.
1: 네, 선한 거였어도 맞지.
0: 역사들이 정말이. 내가 나 전지 봐.
1: 아, 네. 야 하고서.
0: 你让了这几句呀哦第一集了上来给俺记不记住吧马里马里马里马里让给唐唐啊天还养鸡吧让给俺我也要见你也让了记不记得我都是特别不对让我也当然吧天祖你也看上去让我也当时对俺记不记得要个女朋友的让给切过来的俺一起去给你天佑
1: 네, 무가스도 봐, 차샤니. 라가 무디 가봐 배지 땀에 나 신야 엄지여지. 쉬다. 가서 봐.
0: 로가 신이.
1: 그.
0: 저.
1: 야나 쉬다. 나 쓰고 사나. 찌리한기. 승부수 주기. 그.
2: 儿子，唱不进去，来看了又。阿娇了，我看不养你。你给了，他怎么能算账？
3: 让去过一遍。怎么？开始嘛呀，那看现在都不用的。
2: 顾的，让俺学的，看不看这些国语，你得看不看现实。很多的机遇。看不进去。是的，弟弟。
3: 儿子。
2: 看不进去，俺藏不住，坐的垃圾袋也要住。让给些啥行动啊？阿姐了，看不进去，矿在带家里用过这边。
3: 看到大几只鸟了？见得着？看吧。看不到个着。
2: 阿姐，你看不见了，那几块的，让那几块有，不都把老几块的？
3: 俺准备到大老几面。
2: 没那几块，
3: 记得越过去。
2: 用啊。
4: 샤오리오, 대셔다. 부치 이제 팔로우 깁시다. 팔로우 깁 차수는 아자다 쇼아. 자기 강부다가 치우.
2: 롱아!
5: 아자가 치우. 저.
4: 웨이, 감사. 니대 부실리스 랍자.
6: 대주베.
5: 어, 다가시.
6: 人叔叔拿了么老钱，不拿拿了也还行吧。
7: 康医生，我拿了你的命多。公干部啥？公干部啥？第二，第四嘞。
2: 你要不拿这？
6: 我来，莫问事多。我讲这，得给的。第二，拉不得，给不得，给家我吃。他是不给你有这，其实没你不能，我那给不给的。
7: 拉不是呗？拉不是。俺去先问去嘛。
2: 我去问去。
6: 麦克风去没？
7: 俺吃不消，这把你是同志，麻辣子了。啊，光我说，他是什么的？这能干啥子？他是哪？这是什么？这是什么？然后买根泡沫酒啊？啊，
6: 泡沫酒。
7: 哦，给他澳门贴麻子呗。哦，好，哦，不来别的，不来别的。哎呦，开始搞了就吃不得。啊。
4: 你做我定这事，问问人家，请你看不要要用这孩子一面，怕明年的塞不学的。
0: 哦，建房了。 티데스이 키랑게 보디 개가 페바 토제나 쇼이 어 롭스네 된디 키랑다 갑사가메 쇼이 티데스이 부구보라 겨로피리 계시 공개 내주디 케비너 고술 뉴기 제자 티린다가 참샤나
2: 영아 쟤는 키랑 이게 보고 야우체 송라
0: 레스레스 토제나 쇼이 니그랑게
3: 연팔라 토제나
0: 니 개가 이모스케요 레스 디네피다 연팔라
5: 드셔. 응. 올라가 바빠다.
3: 어.
5: 가사를 좀 하자. 그다. 돈도 쓸 듯이 다 애고 싶은데. 아무나 룽라지.
3: 김호웨. 뭐 이게? 랑게 탑시 단계 사비세. 어. 지랑원네 어. 랑게 레버투야 디도 어 야고시 이네레 따따 디오나 어
0: 뭐 이렇게 됐어요네 다른 시제 팔로우요 깨나러 세세 근데 스케고 유메다 고다 근데 쇼고 유메 소소 삼도 깨상 뭐 소소 개고 시그리
3: 예 누쇼 되다 빠라라 관자 경마리
0: 예 켈린초 랑게 레버트네 주자 빠라 오네 보기기 이네 토나치쇼 랑게 뒤주다 산에 배도 노브리 산에디 랍트르와 뒤주디 란타드 신에 로추르다 레그티네 체나 차부두고야 아 머신에 가소야디 수일럽죠
3: 아대제 가지가 니엘럽주 머중아 니엘럽메다
0: 나주 사호 메르고레 란냠뇨 물제유 우이마고 디제게 가르치니에 봐
3: 그나니 하나 나니르보 아랑구랑 수신이

0: 사랑해 나 알아 니 메이크 봐 다리게 라로 접게 시켜다 학삼 남다 또가
1: 꽃지
0: 가리
1: 꽃지
0: 가르스래
1: 꽃지
0: 꽃대래 가르스워래
1: 나실리진 디리 크리스톤래
0: 쯤마사 저녁에랑 갈게 오래
1: 나 부서 추춘지 봐
0: 네 가르쳐 이메 잠깐 신규배
1: 쉬다
0: 마다 쇼나 말제 체메라 네 뭐라는 롱데입 게메 나래 메진에 되지 타주 시고 삼주 나 메지지 저와 메보다 이단 체배 소화디 제게제 된뒤 큐는 미도

0: 사지 대게 스티데셔제 대한 사부 효르미도
1: 제나 치르라
2: 현조 나로 봅시다 자기 나로 보지 고기 세브르 시에나 자기 나게 고기
3: 这条路上第几年？你那个
2: some card 都没新给你，破了 缺点 想不来，打了 三场真是干钱的。他多，秦某文，长隆兄弟接了，新干天了，修金体又没来，你 some 单位，一年没去打了，他多 some 单位还带不多，天佐。 총년 타발 니에 배더 미시다 삼당제 대비 총두 파마 삼다 장제 삼다 키란소 삼다 체부차례 제로 샤오나다 모원 삼다 마레쿠 밀레 삼당제 대비 당아모듀 도스 대토 미도 마 샤오나다 이제 로가 치니
4: 前面土皮呢？我是吧？真想把蹉跎岁月再闯一遍。谁能忍心害酒？曾经的少年，就算梦仍在天边。谁没懂爱的？吕布那时候嘞，是他给懂爱钱。你这些天呐，前不久俺老家去，听说有伢开的，老家去的。
2: 가로드도다저거말이가로드도제도면은저화제소소신지리이내로가치도묘크시라요다저기노르토요리최상로가치도규노르감얘기하리최상카가치도소소규인스니수제요마리제도군애들다시그토무도세가체베버도타르도너칸보다모저보고무욕체도리치게주
4: 七个局切度，俺哪里比中啊？让一起赌呗，铁子你也懂吧？这呢，你小娜的有不忙啥图吧？

0: 치게죠. 치게주 제도. 나 안에 비중아. 라이 시루에. 계속 네 돈 받아야 비도. 네 샤우라네 용보 망 사투 봐. 더도 쉽지 이도 더 같이 가시기.
1: 내가 형이 자기 지키고 휴식치 들으베
0: 야 휴식고 시기 휴식다 좋아 가려래 양게 애가 이시 심해베 수세치 들어가 지금 타셔리 타셔라리
1: 天座 나 이 친구 누구야 충내 다 봐라
0: 나 롭스 티타 타라래 양게 애가 이시 마시아 경제 가리나 天座 계속 우리 휴식치도 있는 거
1: 다시 제가 이겨 서로 용단 많이

0: 모란 로용제 튼다디 나레 세시 규르자 타무디 500 규브리 나 규르고 부수 도제 대비 모란게 닥다 나 친구 야고 시해줘 모란게 나 로브 체 성비 최상에 야줄 러브로 뭐
1: 최자랑 아님도 좋아게야디 너보다 람 부수 도 우투치 쓰기 여줘봐 모란 로레장 창마 규도 치브리 제마제
0: 샤나 다저비 겸에 겸에 원에 겸에 나라니 셈렘 도용도에 나라니게 딱봐 내도 탁주 지주 거듀 이네 갑조 배더 저제 시기 나 시기메
1: 지 나라니 갑조 배드 저 여시 랑게 갈 시에메 니에 고 추유 메봐 주신다 튕구 여시 이봐

0: 하지 내가 치매 배.
1: 어, 치매. 진짜게 나 다도 실지. 네 카메 브스. 네 체나. 네 카메보다 기 써야 돼. 저 스킨도 거.
0: 알레 다스 TV. 세세 게 먹어. 어지. 어. 권다랑 뒤지 입에.
1: 아. 클라스 등지 입에.
0: 미숨래 매자. 마장 개로 치 등민도.
1: 마리. 나다 랜다 위치 고르.
0: 알레. 얘랑 러야 집지. 나지 와게 미지. 나리 용비. 제장아 좀 미숨르버. 치 등민도. 권다쇼다. 얘 뭐 저체고.
1: 고나가 레그유 키도 다스케
0: 가지
1: 다스스유 미스베 게토레
0: 오 용아 어지 관다 랭다 웨게 토르 침보스 덩그사 제자 다르디르 도즈여디 어글라이킹 일년에 츠마스 스인다 두인다

0: 다
1: 칼라라 사티비 셴바라 카페 스토게
2: 카페 두나 나고 체리 투메
1: 마시네 카페 케 미도
2: 근데 이네 티웨 두메
1: 게베 켜고지 티테뇨크 산도라 네 카페리아 차그르 뉴욕다 뭐냐 돈이면베
0: 미스 동네스 럽스고 무슨 게베 하도
1: 카페 마도네 지그레 나세지네 떴어
2: 나르시세나 깨고 체리 승매 나가지 맵도 무유
0: 제시다마리 클라스 와규다
1: 칼라람 산티비다
2: 딘데 처음에 염도 거야 난 이 말로 와
0: 네 봐 산에 시규게 하시야
2: 맞지 나 뭐 그다 나는 감자라는 게 돈도가 넣어요
0: 맞다.
3: 왜? 라리아 라충이 예사. 세텔 그거야.
1: 비. 라게 세데. 텐텐 감치리. 됐다. 샤 장티티 지다. 비.
0: 龙山里了，是这是医院。提醒教练，对，我爹爹是俺爹爹是。你确定我所有的，刚才是他教育，今天他给一级警察员。别出去，不小心一些，一级警察员的。梁朝伟，韩星宇，拉姐那边。
1: 你让他回来学校，让他学习，明天他们好。 下去就进来，他让谢姐，他没给你干好意思啊，姐。走远远没，谢姐拉姐都行，对不对？俺老多把力数，下去就进来，谢爷进来偷牛面。让给你，没听见的这话钱。让给我那面他们心里没多啊。
0: 俺说他主要钱呢，让俺去的很多，你也让俺看年纪，七天做他主要钱没？你让他还抽嘞？
1: 妈他嘞，不留不留，吃有药嘛了不？
2: 欧了，俺不留不留没？
1: 不留不留没，可以吧？不留不留给。
0: 那抽一个月没？他让俺什么了？
1: 中，俺让你吃三个中。
2: 俺刚把书买着，看不见都没得。
0: 中。
1: 米。
0: 肯定的。
1: 周大伟，旁边嘛，我跑叫个人多啊。嘿嘿嘿嘿，洗个脚不了，洗个脚，旁边少些的，跑叫啥？俺跑叫个大手多，兄弟做个比喻啦。俺几岁来提早的，真叫幸运。让俺俺舅我要了不，让俺爸爸能洗，连年吃素的这面，免了三皮七新个月大。他哩，免了三皮七新个月，俺还有不着了不？俺大，你一干到底？
3: 我们今天学饮食消毒，我的让给随便弄下的，明年嘞，吃完大吃的，明年看来以为不是你洗面。下面你也咖啡的，我是你们都看样个啊？
1: 哦，是，我你都给我洗面了，那我哪得了洗面？你那里，这面路上洗面多呀？
3: 我这，我洗不洗？我洗不洗就完？
1: 你算笑，哈哈，这都真是啊。
0: 파치다.
2: 왜? 랑 가라디도 쳤습니다. 너 얘기하면 누가?
0: 장 주도 갔어.
2: 예.
4: 샤친 유지를 시도 예미지기 랑성접 채도를
0: 민창마 서서서 기타 제도 여지. 나오면 좀 잠지. 또 가 가고.
4: 아마 아니 시시시.

0: 你也拿了你也哦怎么住的车不凶就要给保安让总是一月三不行的痛不然哦他的狂卡去的人两个狂在去的前面用啊让落地不起你也还没去不前面用这下当吧跟着多真的不住
1: 让卡里别亏了啊俺这么几个月的盘松姐们狂咬过了耳朵呗来嘛来让给姐妹俺独自等个月呗让给你的三妹这个人够住我住要住我住对住我住重住我住我进这样给你了到点给你们的这些的卡上不能要把这个人让你呢有句差了
2: 작다하신다
0: 이슈고 수인용래 니가 가리 있으냐고래
2: 용아 말해서 봐 여기
3: 워지 딘제 신불라
4: 터제나 키랑 고향 갈도네 먼저 송겨나
3: 용아
4: 지겹다고 배 키랑 로팜을 주우마리
3: 용아 바이바이

0: 랑 양아리 가져가요 봐.
1: 양 가져가요 마스 가세래.
0: 다리 숨다 뱉지베.
1: 랑 가르셔 님 봐.
0: 랑다 샤나 다들 어 같이 그리. 딱바르지 주심도 대야 가리노.
1: 마 괜히 소로지 거리.
0: 진짜이네 딱바님도 대교 아유.
1: 라데 주도 쳐 먹어. 멋있네 랑 가고 자야 열어요 말해.
0: 네 가고 랑 주도 하도. 뒤 참아라. 그래 숨기면 되게.
1: 喂 영아 연합 사용
2: 로디게나 그래 오 총이기래
1: 뒤산 쪽 오네 야구 수도가
2: 계시에서 수다면 오네 전부 도가
3: 다 지시야 총기부터 총고 수다
2: 그래 어야 당아의 주인
3: 알려 고다 본당 아랑수님도 대하라시사도
2: 매매 알려가 유 지마루 조리 어 좋아지 원자 매도뇨로 뭐죠? 대요 아무 짓기다.
1: 뉴 매매도 아무나 대야다. 저저저 저.
2: 랑수진 오늘 좀 붙이라도 나다 소도다 왔어.
1: 잠깐만 마셔. 가령이 쉬시지 그래.
2: 라이나 필스타운데 마치 단도 세워놔나 가가지 귀로 딱바니 뭐지 피비 차차 하면 되고
1: 니나 세이다 잠을 세쇼 무용
2: 랑게 지누님 해봐 니 세문 위에 가로래
1: 니 가르쳐서
2: 아 다 육쇼 기증에네 세이다 들이 수신다 경기세도 나 봐야함이 없어서 니에도 낭다 먹어 세이고 자수는 공신함이 나 중대리 랑게 너지 능추라 피제 내배군에 자네 나 제우유 나 카우마스 용도에
1: 나 딩추유 워야
2: 제스 제는 나 중나
1: 봐라
4: 대여, 라고 하유
1: 마, 칠 전다시 예유
4: 그들 로연이 임마
1: 캐란 찰레 가르유
4: 어, 나도 로셔, 마라 전다시 하유
1: 레스, 쟤는 예 남산 로연, 뭐야
3: 저도 내 이자리 가라 심으셔야지, 땜자 쇼도
1: 나, 생마사 봐라가 나 깨단지 찰레 유송기 가면 잠부터 이제 현수 소녀미
3: 영아, 다 챙기랑 로규

0: 순열씨가
1: 란열씨
0: 용아 디광나씨 지그리
1: 지그리 다리 사면봐 당고 다송봐 랑에 모은 티지 암라 자교
0: 사면 분이 부다시봐 랑게 뇨라
1: 사니마 냐리 지그리
0: 이네 부 아지디 유사 치초미오 키스 니 하코빈이는 랑 부투 주메
1: 주퇴이가 뒤치면도 와.
0: 켈린베.
1: 나 켈 갈래 그래.
0: 랑게 켈 말린. 너니 대 용구르베. 수르세맨. 너니 대 하자 요브레.
1: 나라 한다 쇠비게 뒤미도. 가당아 계시 당이. 사무상 켈이.

0: 세양아서 동 말이 클라스 가쇼. 클라스 가쇼. 나 동 말이. 지대.
1: 지대 클라스 가쇼. 클라지 세. 야. 어디 배샤미르도 걸어.
0: 심부든 데 사대이나. 나한테 찬스 깨지. 수수 아차 수다르.
1: 마르카도 있으면서.
2: 봐라. 지금 없애 경기하도 샤요 말베.
1: 샤스.
0: 샤미르 샤에. 샤산대에는 겨우 찬스 깨지. 수수 아차 수다르.
2: 영아. 마르카도 있으면서.
1: 난 봐라 콘롱시.
0: 말로 조절인 겨시게. 키라니를 시해주시고기. 턴더 직짐도 마짐도스. 턴더 마트에 가리 사치. 我在那里, 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丢 내가 전부 입에 맞세 쪽배 버리
1: 봐라 나 클라스기 쪽배 걸면 손이 영도게 미파 조금도
0: 대여 철퇴니 입에
2: 봐라 도대디 초보에 옴자
0: 아지 처음에 맛이 야 클라스 얘기 말이
3: 어
1: 클라스 하셔
0: 클라스 하셔 야 소식

0: 나 지모원 그대 저래 김상주기 처음부터가 러가체지 니에서 오늘 닌지에도
1: 전다디 마다 샤오난게 세이모토바 규율인 구치 있어 전다디 김배 은이 주배 규율인 구치에비 이내 지혜로 도스테는 영양미도 삼추 보고스니디 정초 미지대라 나랑 좀 이창매 다가라 하리 나 지모원기 개배 나다 샤오난팔로 사상기 민동바 키제 대두교는 미도 디제보고 포토체 여러분 은이게 쿵고톡도 매발 로가체제 부고래 포토체스케 중요 말이 나다 샤오난게 님도 부고대 잠교시규 제비 부고대 샤오난규치제 장고도라 무제도 신기 예규치제 롭종 가보다 호주에 전부도 간다 샤오난은이 兄弟하고 제비노 부디지마 댄댄 전부 채울 성비
2: 서교 왕지디 텐도 샤오난사 여러바
1: 아무다님도 대한 도스터 그러버 그저 세네 응유린 그리
0: 서경리버 디냐다 차르베
1: 제 다리 유버기 자주 좀 줘 이 팀룩 대비로
0: 난 내가 대비로 라마 게임 해봐
1: 내가 내 마통 공라지리 쇼리니에 첩충 특유 유자 유버도 주요리 부고 롭스 탭사 지제 로접게 머신부도 샤오날 다리 고음가도 제이크 제비
3: 다들 안 첩충 지제 유버요리 지마 치하면 가진 인바
1: 차종이 지수에
2: 아, 네 법으로 하신 거.

0: 네 통용 어르베.
1: 드디어 라친지체 박자스 개요 말이. 라지저 대요. 장제리 된 작은 의자 앞에 제일어. 그니 지게 럽종 주지 잡다. 아, 그들이 그니 지고 있나. 라지저 산다 샤나 인기 말이. 대대 수신리.
0: 아네. 봐라. 수신스니한테 근데라 줘라.
1: 您就是这里 苏人不切 他们给一千个这么的苏话的 可你我呢 破绝没这张是 一年我碰见刚去了没 没让我呢 到我头去去了 小那东西 生出口不要买的了 看不到精明说什么是
0: 这林黛玉姐 这薛宝钗的 这家是妈妈姐 这家是嘎不的 一年谈的 아자샤오나 네버 교르친 수신 통치를 친자
1: 아 这这这这 这些好的 写信给别 让个建议 这里给先给老婆这边 得假设啥 假设啥嘛的
0: 봐라 당대 교르 차버리 창매 假设是 写过的
1: 그대 교르부래
0: 정말 跟着 줘야지 주저天佑다 수신 제부르베
1: 자켓은 나 수신 지게네 초래 샤세
0: 다그래 심도 저 태요 가가 겪는데 지그르베
1: 주마서 마셔나게 가르스도 시다가 조이 계속 원해 이가시다 네 다른 마당 타주이

0: 그래도 라도스쿠다 토스쿠다 빨라 쇼메도데 그라스티가 촌투스토도 용도와
1: 라뇽위베
0: 튜튜시라가무요 용도와 니엘마도다
2: 시라
0: 예 개삼스탐이 나로요제 키란주 사치스미오리 제자 니에 카섭도 쓰고삼주 개시 좋아 오스도 생구도나 니에 펜토위베다리 저와랑 알아스티게 캄부치이나 차부시에 대한 성비 키란이가 아니에 맞고야 용도가
3: 지만의 쇼세 딜레 겨루마다
0: 정말이 이제 녹여들다 라는 와카리유
1: 마다 좋았어요 나와 게임도 이내로 왔으면 시야유 당구디 닝구하라 지지하고 싶어유 나가 좀 해마세 소주 대목하유 이부디 아니 있어야 좋으면유 소부디 사주주디 인지 갑주에 배드 채우유
0: 네 배드 맞아야 경제유다 네 나셔유다 배드 맞아야 라디 가림에 그래
3: 하이 심수자 라제 옷도
4: 라브제나 롭제 영신이 게라시엘이니 롭조다 쯔무야아 부 섬비키브시다 민도나 아마르바 아난스 공부시제 나 님카셰시 대초지
5: 엄랑타메 암라
4: 오네
5: 오네 이 게라즈 미게메 디데 나야리 금제 예보 네 신가유 땅아 부춘주 말다
4: 우즈라 아 땅에 부챔부차제 삼르다 신가도와 오야 아메란 신겨 미용부 랍자난 신부기 제도 아 슈겨 아부
5: 어 암라 바바이
4: 어 부 바바이 어 유 아
5: 어 바바이
4: 바바이 클린다 지마와 바바이
5: 바바이
6: 말아 바바이
4: 바바이 유 아
6: 아
7: 바바이
4: 몰라 바바이 바바이 바바이 우지 발라 나는 부수를 시도기 걔한테 가는 거유
8: 키스테요 야주 롤리스 날 베스팅 리샤 니라 제제 게제 세우시 치고 삼추 야로 하지 않아 제브레
4: 가로 당구도 롤리도 와 포라모라 체양가 뉴보 대샤 선이 쇼강암네 대용기 발라 키란수다 내주 가케 하요 마리슨 키란토 이 집도 왜 나 이 친구도 내 경우도 재산 가가 재미
8: 아지 시원하 키란이 발 과철아 주매줘 아니 내 태요 추어제 기시입니다 로디게 날로 내랑 봄 총출 지그지 어 라삼도다 키란이 중두네 님도 살로 처음으로 태요 로가 되게 열배 아 계속 채워왔었네 로가 되게 괜히 요마리
4: 봐라 얘 기라슈 워터 메인도 신겨도 메인도 동리 엄마들 캐나게 씨 요마리 워터 빌라 미즈가 화지 요리 차이 치세 칸고 태자지 쓰고 요리 이절 하면 로레스와 디 쪼가다 캐 요마리 데데피 고스리 나 가리 속으로 다가스 시샹다 그럼 미즈 봐야 요마리
8: 지스 레로 마스타 니로 마스타 고 엄마 치기 요마
4: 알로라메 아
8: 되다 킹이 로마시베 사사르버 Niel se malim ngo pianzu samshi do chi la Dada, niel a xeo Sumi chizu chebe chanda dinzo Rangge yangkya lo xe chua dukhi ya
4: Dide ma ri bala Thari ngo yun zheng ma ri Nga yangkya zheng me
8: Chia na Ma wun kate xin yin ba Puta ta chun chu rabu Pama nyin zung chun na Yak xue ma ri ya
4: Kimza chadangze zidu mene, bu du tuan du bji. Kanda bu ngare yao xe nyatu ba.
8: Dili ngay yi jiye. Yine, rana lehe mangu si tayo aribu. Tuklo zhu ya da, kala su ya lehe zhig zhig dhig nyal pa xio da. Be cha xia ne, bugu ga jo sokyong chi ya da. Lop jung su zhi chi ya la sok bu. Tien yo ge, rokba che to uru. Zhe ma re.
4: Bala. Tien yo yun zai to bji. Yine ngay kyo ke me da. 하토닝의 조성단지 김자기게 나알디 지슈규리 유구르바 기랑게 심사남 신구유 이네 너니 양자지 이야기 좋아마나 다리큐니 여야 여마시기 哦，我念主任的，从他那联系来源。哦，给他就搞天牛的。全天价是不是拿了？

0: 드레니 샤나 제가 진짜 킹이 로가 제가 금세 가리메 기스트 같이 미기
1: 뭐라게 갔어도
0: 어 뭐라게 자기 결했으기 자기 가로가 담으리다 좋아지겠으기
1: 그냥 더 이치도 해
0: 아지 아지 이 친구도 내 뭐라를 자르든 제시야 로가 말했을래비 이내 뭐라게 자기 수세세제 뭐라 라마다 말해 같이 다들 치매님도 자기 기시 참고 쉬다 쉬신킹이 잠을 체매 봐
1: 말하기란 게 그런 뜻이 되는데 나 마비담다 캠도 나 근처에 매기란 게 세입킹 그러고 나 다시 오나 로가치야 뒤 니마 능시 따와 퉁미도 가르시에네 퉁미도 미시다다 좋아큐니메
0: 야메는 장관몽지 민시에 능시 가로직자 최면조 아 다는 지대한다 天作给 자기 수세세야를 도구치기
1: 디콘즈 샤오나게 시합 죽을 년자리 나랑 김장지로 펜주 이치도 쓰는 가르치기도 올
0: 쟤는 샤오나의 킹이 양기야 죽이야 좋아 여름에 근데 쟤네 킹이 러가자리 말케치 해버려 좋아야
1: 쟤랑게 쏜다 넣었어 나다 샤오나 말케치 양기야 죽이야
0: 아 쟤 킹이 기시하다 치고 치기 하시야
1: 아래 샤오나게 타스도에
0: 어
1: 쟤는 야오충부리 언니가 내뒤질러 따오튀움티대 효능 요뇨매 야오충 봐라 나 당도 첩슌사람 당구유 걔랑게 나 코스음제 샤오는 용도에
0: 아래 장 첩슌디 인이 언제 충소아
1: 황차오가 조송다제 나 첩슌티로 쓰기 今天 슈시가 로고체브리
0: 네 슈시다 좋아도
1: 아씨 언니 봐라 내가 좋아마도매 키랑게 슈싱 걸으면 쏘는 형도 왜? 키랑게 나 코스업 제시하는 형도 왜?

0: Lega me brangari. Ngan nyopsi ki begani. Shuda, tunda kariyo.
1: Lao di, nga xie xie qianbo qi yu, zhang ge rongbo qi gu ge.
0: Le gu da, nga tong zhi chengmo lian da.
1: Xie xu ma.
2: Kam san, kiran kar go nando.
0: Di zhi ji, kia guan mang su to ji.
2: Yunga, do xiu a.
0: Shuda da.
1: Nga ge ga dang yu.
0: Tu zhi nye xin ge yu. Qian na, long xia sa ga, di xin sa ga. Oh. Lu bu du di xie ya kare.
1: 강희씨는 꼭 술 마셔봐. 피해가 밝고 지기.
0: 근데 지내봐.
1: 아, 난 이 카메라 가져.
0: 드네.
1: 드네 내 주디 년발라다. 내 주디 통도 신도 지내라. 러비.
0: 나 고수다 년배.
1: 네 할 수래.
0: 랑발라가 나 넘겨 근처에 이면 한 개 신내배야. 경매 랑주거리. 나 아니 감고가 같이 뭐 공가 키나 나 레라 보시 여러베
1: 아지 녀튼다 바라가 타지에 토마리 장게 신고 좀
0: 다그리 라튼다 람바라가 타지에 토마리 이네 수 라니 뭐 녀부체 라니 뭐 치네 람바라가 미디 심히로 미수 그래 라기 하다야디 아마 세다 오늘 이 랑게 바오다 포고 소빈주 친누 얘기 심히로가 세다 라 아 지금에 내 친누 음도 오늘 지는 의문도
1: 오늘 지금 해봐
0: 지금 해
1: 제조 장신 부상라 포념 된비 미치죠 뭐 오늘 이완 좋아야 수여죠 뭐 말이 왜
0: 쉬다 안에 근데 스케이니엔 봐
1: 장기 나와 김도 가보시지 간도 가보시지 게임시키다 가증아 장기
0: 라이 니 같이 년 봐. 나 겨면 이제 겨면 나 겨면 이제.
1: 이다 이다 숨 니지.
0: 도무진 주 니들 소지 빠르게 이제 척하러래.
1: 저 요거 줘. 니들 남산 저좀 나를 구이. 니네 장가 가러 애 드니. 아니 장가 가러 스고 사다 취지. 챙기래 교요제 장 수업도 수지.
0: 아니 뭐 강북아야 니게 린초
3: 미이 테레랑 기가르다 바바님 도다가 요리 용도에 바베라르 이달리기 아랑하며 저에 랑셨어요고 시부시라 요르다 바베나르 구대이다 라 로요리 용도에 아
1: 고치다
3: 시 미이 바베 나 게티 고베 가이 저다 라나르 게가다가 요베
1: 랑게체는 인스르베 랑 러브스가 요비 더고가 딩샤니 뭐 게가다 얘기
3: 어시 어시 디 랑게스는 디디디 오 샤주줄레 셰주니 아지스레 디에
1: 미 아지스 돌럽지 가지가
3: 아지 말이 라나라 아지 라이는 계란이 그랬다 아니 봐
1: 만이게 수정하는 캄프스까지 따고 삼치. 오치라. 광예 개별디야. 금시 영마다.
4: 수 광예 개비사. 이 년체 다음에 가게 해서 고모 좀.
1: 랜다웨이. 미는 마비 딘지 마도 온 거. 진예라.
4: 丁小阿姐手去要买鸡之前的鸡嘛年忙别上的车的拜拜我起来秀喂喂喂我的命了人都让个女不撒好我说给
3: 장경아, 잠이 오시고 와봐.
4: 당연하니.
3: 버릇이, 라는 닝지사부 또 세요 말이야.
4: 장경, 내 불을 통조시거든. 다이는 야구시오. 장경 보면 下去就写着那个阿吉说的，他看不看看着你的下，他给不得个。
3: 然后我也是给米多，婆婆哥哥打你个臭劲的这种。
4: 是，让他的当过去啊，你来要嘛是。堂哥的，然后婆婆，没阿吉说的那么出去的，你不得，你不，婆要的那么有就的，嘿，让去当吧。啊，你不懂，你不来当面要嘛的，让个西个的大姐，没阿姐说的，三个抓他住的，
3: 就是林的，就是林的。爹给爹呢？刚才对了，偏看头不多。
5: 不拉几个，俺们这拉菜的，皮哥。
6: 叫，可差了嘛？
3: 这拉新的来去，叫死着他，叫死着他。
6: 到了，俺谈到来喝几个。
3: 谈到来我快点去喝酒，叫死妈逼的逼的。
6: 我的啤酒喝少了。
3: 对都比见，再比也管着嘞。
6: 啊，是有嘞，俺谈到来喝几个。
3: 你还怕没见管着的？你让青头狗逼叫么子滚？
6: 叫啥？
3: 叫那妈又不去？
6: 肯定是找嘞，我肯定是找嘞。让俺们几个当，没想到你们都看不干净，找点给钱也是。俺们给楼上还找了呗。可是你们，
3: 爹一叫你三下我，三下你。
6: 从哪人从哪些？那么远，那么远。
3: 今天走，你找我你两个不有？连接不上，说你那么啥情况？
6: 哟，是的，俺那连个情
3: 况。俺那你老马哥今天给种这玩意，都是没说你一遍啊。
6: 听这话，俺那你没事去闯个路头是不？
3: 天走，让明一达别在这话接你一遍。
6: 叫，让我们苏达干活这个月呢，地毛上个对不是？可是这个月呢，你也没事去毛上打萝卜菜叫。你那个尿渍成这样，真对没得。
3: 天佐，让给我让你的，明一旁这娃看你个鱼呢，都是爹爹姐，若不起你也没办啊。
6: 周大伟，他等这个许多马钱可是。
3: 你，让媳妇一生不多哎，啊，给谁明一个，去抓几十来的那干嘛钱呢？你让小听个了呗，让喊了一生不多啊。老那钱不嘞，明一来些了还去了吧？干过前面干了，看来没够跑，今晚这个月没睡醒个嘞。可是明一来让这不消费，俺还在笑嘞。
6: 叫，从他先他的，我还蛮没嘛动啊。
3: 天佐，让我叫个啥一遍？
6: 你我行。
3: 我叫我银子头上的这头的，那我叫你们吧，点点那边啊。
6: 还是给点鱼，谈的两个金鱼的。来个吃我嘛是呗？
3: 今年有的饺子抓的，
6: 肯定就是。
3: 饺子抓起，
6: 我他们二婶是三三九银，
3: 这饺子的，饺子的。
5: 你三兄，天明前是包拉几个三斤的青青是？
1: 看清点多。
5: 包拉的包围这么一块小石榴松啊？
1: 包围这么一块？
5: 电话该拆吧，是个样子的。
1: 七点做南沙做夜东西，你也瞧前面呢。让厂给奶奶的开车去嘛。
5: 杨啊！
1: 天亮了，去哪地？
3: 我天走车里。看这多，马齐全。
1: 去哪通电呢？

0: 빨라 쇼들이 냐또 디웨
1: 산다 고 생각요 님은 누가 봐지 봐
0: 메지 튼지 죽고 아침이
1: 가리
0: 메지 튼지 죽고 아침이
1: 디 장가 잡으베
0: 머미 망보 마부미 마부 망보 머미 망 마부 머미 민바미 머미 마부 민바마
1: 지부디나 타이맨 야고지 차샤 니야랑라 카즈지다 야 제제리 지니 야
2: 지년조 라다고 제가 롤리면서 같이 돼 봐
0: 너 되지 뭐라다 딩샤오 니지 계계식 하면서
2: 니디 지금에 라다 니 저기 하면서 왔어요
0: 장경아 따가 당지고 괜찮지 르르르르 머미 망고 파부미 망부 망고 머미 망 마고 머미 미바미 머미 마고 미바마
1: 왜 장게 교수나 누가 가지고 선구다
2: 머마고 마고 매
1: 가리 머마고 마고 매 장게

0: 장구 씨는 나 대두도 이내 차부 요마리 가인스는 당구디 대야 조선 차부 당구기 나 우마고 대대 뛰어야매 니부디 나 로가 전조 소장 퍼즈 상로 당구 이승비
1: 장섬 급에 차지 커우슨베 고요지 날 때는 살솜 치디 셈네비 요리 삼치 디네 고베 유디 녜장러 대구치야 요셔버
0: 아저씨

0: 저
1: 어
0: 김성아 사업을 배
2: 아유 아유 어 차도는 아비기 김수진다对啊周还是啊
0: 周다
2: 어 당시
0: 허 은영도 쳐다
2: 어어
0: 진다라 재무지 계세요 그거 재마
1: 궁합사
2: 궁합사 나 수신인 예 차도는 아비
1: 어 나 조다이 코 계란 산더베
2: 맞지
1: 아하 고마워 됐어 피다
2: 소주 개비하기 주시 수사유나
1: 수사소 다유 계란은 좋아다라 데뷔지로 디디스도는 차부도 토제 인수 이상아 세베 릉지 차상직다 팔린 차상직지 까디 육보다 대중치 디네 이스유스지 다도 콜 걱정하다 뉴딘 콜롱가시
2: 디스디스 그도 관제 쏜다
1: 어 증하다 이게 동 이게 대부 수입이는 형형마시
2: 그저도
3: 칭하다 게 도체나
0: 전부 말해
3: 가리 권체 말이스 뭘 삽시뇨 토르다 니에 체나 인치 소주 개보에 아유
0: 왜 그래
2: 만주 뭐 저 소주 뭐 겸나 범여 남부 마디움 제 총 침다 차지
0: 다 그래
3: 하고서 하고서 쟤는 광재 쉐다디데 당부차 요마르베 나 디테일어 인심메
1: 아 쟤는 할승메냐 하고서 쟤랑의 집에 멋지디 쟤마다 리자고메 저디 포냠고유 숭고스바
3: 잡으러 시에서 개메네 유도 쟤잠이
0: 할승어래
1: 마시 라도스 가야되니 형두게 고마서
3: 계정마리
1: 쌀레 저지 계시 진짜 이너 이게 주식 사업 담당죠. 야매나 코르트 균유디 나고시지. 디네 권위주기 코랑하시지. 네가 더 좋아야 접시가. 치즈네 디네 나와 저거 주여지. 코르트 균유로 치즈다. 신타디 개동 디네 접디 솜동지 균동 증이다 직동 증이다 직동 증이다 직동에 제 먹어. 네 다시베 콘세슬럽죠. 치지다 고동 급겨 급식 갑게 근데도
2: 장가 전 근데도
3: 여보도 고자 등에 대해 도봐 진이로 봐
1: 영아
2: 선지스
1: 선지고 봐
2: 응응
1: 제나 선샤 경기자 같이다 교딩이 갸줄래라
3: 가트래
1: 나타나 가시게
0: 삼등이
1: 가 삼등이 유스
0: 치지스 삼단데
1: 뭐 가지 메시지 왜 치지다 고동 급겨 급식 갑게 해 여보
3: 잡았어
1: 喂, 少男, 가셨어? 가셨어지?
4: 뭐 저는 여기에 도착했기. 가셨으면 하고 삼추.
1: 거지, 저 야구 등지도 그, 야구 등지 좀 사시.
4: 탑시면 동아, 미 야구 좀 봐. 저는 교수 고시 아, 예스인다.
1: 하, 잼 채우면 하지, 나랑 이 팔로 잼 채야 같이 해봐.
5: 뭐가 있어요, 少男디? 아라니게 삼베 쇼나디 인기 말바
2: 차토르다 뒤 혼자 총가디 지주 메규기 모두 섭주기 메기 총가 지체 체르샤 시수티무수
5: 개요 말해

0: 푸. 칼라디스. 저거 더 돈이 겨 싸가셔.
1: 마크랑케 수입 사우유.
0: 예수입 산이 되버. 예 신기. 이내 아무 저와 잡선자 뒤지 미도. 제마 뒤지 중수는 예수하고 용도고에. 녀러 카칸 소다. 我 提卡萨当过阿姆尼斯库姆军坦德密西普吉车给多少年代的人我是你开机前年给阿加拉基给当兵多少年阿加拉基给开机前年给土罗昆杰过东古东那让给密的日东呢阿拉姆桑阿给当个学啊用的过嗯亚就阿普

0: 부, 쌍지 제차 아무나 슈스제나.
1: 숭마리 숭마리. 쌍지 역시라 제차 야좌. 드네 가사 랑성이 요년이노 성이 요년변. 가시 근데 세매 년심소 이내 성이라러 김장지다 토수는 알레 스물아.
0: 예스.
1: 예야. 겼어. 됐다. 아무나가 딱 말치라러 칠로네 칼라뉴루게.
0: 진짜 말이.
1: 쟤는 가르쳐 의유.
0: 건강 안 쓰는 거지.
1: 가르쳐도.
0: 팍시 맞아.
1: 이게 말이. 쳐도 왜?
0: 쳐시야. 그런 게 수입을 싫어하가 신바. 건강이 길면은 맛있다 건강이 인기 차비유.
1: 계속 세입쇼다. 수 길은 이미 도스.
0: 아무나.
1: 랑게 소소랑초디 셉셉 쳐오래. 날카라 팅갸 수구유는 굽죽고구 니에 수구하다. 是吧?
0: 쟤는 탱지디.
1: 뭐라가 수구리? 제가 아무나가 칼라 수입디 다가 수입리. 다가 수입 신규배. 디콘게 차키 셉잠지리 하고 수구해. 거부 소소 손두 이상 수입리. 제가 난 수입 약수 지구 유매디 랑게 셉셉 쳐오다. 아. 제만에 콘게 실로네 칼라 뉴비는 랑게 메슬럽 심쳐오래. 메슬달에 나가마구이 오르다. 중국 정식 보면 면세류 무 시세다 남다기 대라게 랜드 현지리 간다 환다 동두제 좁히 비교 말이 시스베 계시 광고로 상비노 라니다 시르다 뭐와 뭐와 마소되다 니랑 계시이다 디네 실로니 뉴베 칼라라티드 라게세 세사소노 조가느길로 고베유드 사주나치 교다제 깨예부리 진대셴 제만의 공고
2: 지대요
1: 샤이는 럽제 마셉체.
2: 남 잡딩제 치러 깁체 마대체. 대화고 양가 연제. 갈래 카송아.
1: 녀셰 삼대비 르바. 랑게 딱바르 보고 실로니 유베 칼라디는 야후 요마리. 보고 당 속으로 메카르다. 실로 칼라티조. 근데 속이 메 수신 그래. 상무 유메 신마리. 대마 히베 교기만 고르다. 레마레. 보고 살로 요열 껴입에 맞세. 미게 배세네 야고요 말이.
2: 랑셰 사베.
3: 어.
2: 나 좋아시다도. 총간아 치 낭레체. 보고 라브자지 깨우리. 클라스야 뒤주 열베. 치네 게마단 보고도 시티르다. 랑 규다미도. 녀랑 클라스 요즘아. 랑게 돈도 녀 수입에 파시마자 디신부 두스도.
1: 아, 제리. 단단하사. 띵에 캘리죠. 이네 랑게 딱 봐서 돈도게. 계시 소모토노. 뭐를 나가봐 겹주다. 녀 속으로 봐. 랑 내가 요는 럽치다 다 그럼.
2: 아니, 녀 Nyechine khala ngaje rang bu go ra kho gi do yan shu gu gi do a.
1: Do da, lam sa lung lang zu do a. Tian tian rang xi ba de yo ri. Zhang di gu ne xi ba de qian bu qian er da. Da ba de xi, qi lo khala se bu a. Di na du ju ma go ri. Xie su gui.
2: Xia shuo qi, rang xu xin jin duo qin jie niao zhi cha xi ra qin do a.
1: A, ji di xu xi da zhu a kha ro ri. Rang xing mo jin liu du gui, bie si duo mie. Xie du mi du. Di ka sa, rang jiao su xi. Jie ma tong duo sa wu yu no, nga ka ba yi shuo a. Hao su gui.
2: 有阿杰了没?
1: 他多几忙啊, 卡拉杰个用的, 要求求让给你出坑对手啊, 干几忙点呢, 七八六的。
2: 让大官用就几没?
1: 我呀, 要求啊, 莫问就说了。
2: 卡拉安就快用。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아 쌈요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튠디 야튠기 비상크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笔 여기 주진 订阅帖 健康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구류 초두 송종의 숭능겜님 계급이 健康协别 토가 서중체주로 숭능겜유 변종사비 탄삼도빈타 허승사빈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파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그 조드 후다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르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후다체규이

0: Simonke Gunkamsa.
1: Gunkamsa.
0: Nabalingene Tingti, Chongyang Sangyu Yamja Lese, Sigbar, Gusushu.
1: Tingti, Sangyu Kinang Tunsoni.
0: Kole Tru Shukin Dembe, Giji Tinze Sadu Dini, Junjuni, Jijok Shuji Xi Jinping, Gungumi, Chargutan, Guiti, Tishin, Guiti Dangwe, Kiji Tabju Yi Lingin Xi. Najungan Guzulor, Rangiki, Giji Tinze Sadu Dini, Chile Sum Zujuna, Guiti Dangwe. 천재사들에게 대결 체배 중국 루기 등급 진기 배준 대배 고탕
1: 나중에 구초류 체튼 선교 점자 총두토 시촌탕 윤능기 나중에 믹스조탕 케치체텁 모조슈교
0: 퇴지 통보로 개용소 총두티 납지 주민 구판은 총뢰 퇴내 주주 림신 렉스신배 고
1: 퇴지 통보로 개용기 토자 셉슈리 리게 치초문 위피 취치체 퇴소불에 갸체 갸타니 슈접드 파르고
0: Dilutun Rangeki, Keji Chulo Lerkaji, Peju Chibati, Chungju Ting Yungura, Degur Tube Gor.
1: Keji Mine Jungutan, Rizoda Ki, Kikum Nibujo, Gunchenang, Subdujur, Chidun Tubri Chisimbe Gor.
0: Jibinki Chibanki, Togiru, Dunjum Chini, Gaushu Swangi, Ninga Chachu Tadala, Muguchebe, Gorsoi.
1: Samla Nang Tunship Chenam, Sirona.
0: Jijo Shuji Jimpingi, Tingi Zamila, Logina, Tunyum Mibi, Pujur Chungyubutan, Sense Sardu Chiguni, Tichi Yinshi, Nisuna Yubji. 제조수지 나중에 구조로라 징징지탄 제주소송 여강호 고진구의제 기지 천재사도되니 치례송기 제주도수경내 천재사도기 고점선리부탄 토사를 퇴리기 내진리바 제순신대민의 념두리바지 균두파리교시 당소진조비부소촌 로등시진평기 소신랑외 당중앙기 천재사도제규티 계급폐기 지용기 대외내법소시안미 사지군위기 폐기 터주 락다르딩섭치바탄 징징지탄 지주소송 여강 고진구의제 기지 천재사도되니 조준철규 링겐계지는 니리체토 랑계기 천재사도 버리기에 터주전의탄 대내수지유 징징지소 지역수지 시진핑기에 랑계기 랑딘사도기에 콩리계진탄 통민사도기에 전의 고장사 조구시송유

0: 제주 소송 회의도 공히 계급기 탑주로 실수 조규 내리 체리 제재 서류 체세 고점세 누바당 토사르 통리기 내리 누바 삼미 제발 실 동고시 소유 月港 구진 회의도 공히 튕기 뉴슈 사마 폐기 동조로 신 제재 서류 타 퇴내 서류 체규로 냠지 등석 체토 계제 전주 누바 된비 대럽 진기 퇴내 마라 되고 시 소유 제접 주지 시진핑 기 차근 오규 장계기 계제 천재 사르드 딘의 조른 제규 팀이야. 초 양배 가르 잡니 고공 시지진기 폐기 조조로 교다. 통미 추구니 야게 림바르 바르 총규 총유시. 중국 천재 폐기 특주 심주 강 등위기 수지 刘동梅이 제접 주지 시진핑 기 시장 정부 다 진용 신이 계제 천재 사르드 딘의 체례 숨 조른 제규로 괴리 능유. 딘이 고래 전조라 가대 조배 가제 체답 시리라. 고용과 펜준 쇼디 저규 구디탄 폐계기 군유 서버라 공신 능리 초제토의 전제장 딘장 비용규로 시제 시진스타 특주의 내리 고대 능유 제조 조직 시진핑기 가구 개진기 공부자 당신비 전제 도지 기급 조준 체규로 군유 시 진유 지송부지 계지 전제 서두딘의 조준 체규 스당리 토미 서두기 고점선 리버팅이 점령군들기 전제 진수 리자로 교체유 계지 전제 사도되는 이 멍시 심주 구입 리규르 체교 스노타 사도 이 퉁궁 로기 소기 내든 신이 전제 사도타 퉁니 사도 냠디 딩섭 체디 고공기 사도 토세 촘시 되균 버리 징징 지수 베징기 통미 사도 이 고점세 니디기 겐지 지부 코르네 퇴럽 사르베 처린 라제소 통주르 티림베 퉁니 촘솜타 제니 소르인타 카규소 통주르 티림베 퇴례 좀 듄 좁슨 바탄 텐진기 의메드웨 리즈든 바 호비 퇴례 팅누기 리즈든 바제 체토 징징지 서구숨기 초대 토웨 샵슈 크공 쇼데 체니 지용 피게 동시 유베제 제주 소송 회의토 사르드 데니스 교로 치에베 응외니 통메 사르드니 퇴례 배주기 저와 또 유베제 대개 소준 리리기 멍시데 바타 퇴례 진기 제다 차상부 유바마세 Shanghai ye ji ngwe zhe teni ki nubi yang teni yu bi. Du zhub lo lam tang genwe min ju. Mi tab rin nun so, kuyo gong so, zam lin rin bi tu ni cung mangu shi zhub yu bi. Yue gang ku jing kuyo ki ke chi chen zhe meng shi zhi gui mangu tang ke le che bu chub zhe tu ba. Xen den min na mangu wa tu ni zhi jie tu gu cang so yi lik zhe rin ni. Tong ju ru chi rin bi tu ni cung ju zhub ni. Shenzhen tang, Xiangang, Guangzhou chi ki cung jie lu ni dong jami ni zheng lo ro 고래 서류 총 제재 기에 제수 수입이지. 대내 제재 송기 심주당 마웅배 퇴리 구입주 전제 서류 기 토소 송유시. 비진 이종 말순 진도로토 미소 주민 조사를 내봤네. 상하이 고래 민주 직제 서바 첨라 뜬배 팔아. 대내 유해강 고진 구역기 중구 캐터로 퍼듀당 쇼지 지회 정신기 기드 뉴동 요제소 제리 직제 총라. 서류 심주기 대비 팔아 계지 전제 서류 등의 마음배 퇴례다 배주 남배 구입 점령기 등제도 리뷰시 전제부 신입의 시장 류진기 계지 전제 서류 등의 체력 숨 조준 체 요소 노조티 산에다 염토 심주 체니 계지 전제 서류 등의 체력 숨기 나중에 조준 차로 체유 말라 남배 권이 진진지다 제주 소송구 여강 고진 구유제기 서류 등공 세류 체토 마웅베 롱에 존의 링겐 지교를 꾸리 제주 인시 송부시 나중에 구조로라 계지 전제 사르드 딘의 치레 송티에 전제 제순 신이 고래 전주 능신 숙진 덴베 사르드의 제순기 错了 내리 체디 베다 공비 인교로 군의 첨부시 진입시
1: 니투 스촨탕 유난키 카소솔 나중에 구초류 체튼 선교 점자 촌도 촌니 유티게 나중에 철구 전에를 미디 뷰타 광배 동외 미츠조타 존의 체탑소 어저치 유비시 나중에 튼참니 스촨키 피게그 군류 서버드베타 젠츠그릭체 서버 챵치비 거콩 튼참조 티인베 스촨키 변조 피게탕 서드디구 망츠디즈 중추 티뇽 点자 인 송소 캡콘 첸제 알밍네 존의 미츠카 니슈즈 송드베마세 초주추 태기 링겐타 체탑케친 구디체유 스촨 신칭 키싱지 시쇼링키 만츠 지캡슈지 스촨르난웨 토스니타 丁信尼, 松介季节对别, 检查差度困难, 杨特别, 西屯里记得我丁祖堂, 朗林德托, 不要看别动位你秀军空前年我就应该过一步走给他中国路给停入前期四川的李成三部总局官地东局营系送不是毛王龙爱南四川期团结女秀三部批给当年制作月别参加三队的地年停入前期团列马拉追局归车前的昨天团列开给跨至多次当年陆队车前他女局这局所列 谁里他开他所同球车人别团列出了官地东局堂科主开局堂经外面在所及科技温吞所准理理给所对我人白切的退入三班儿努局团结前某官地东位归秀切入东局堂特区人行期团列定西堂我所车所定西蒙西之贵族准解了官地当地给科技特区微科技代表其女 多起动作，并从团结结束切入动物塘，批改永久归地当年成都塘重庆重建一期，并就从批女人班切的改用半塘矿批永久归车土坝拍起作物塘。

0: 기사.
1: 저들레 돌도 주게.
2: 자가티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아.
3: 자나고 야부지 체위.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나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 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4: 阿玛拉的巴尔蒂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珠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体给科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罗杰帕车你多你学资助旅基尔新别普米迪通体色土参不月别肯对迪拉恰托森真能米贵体为比利奇给其银别不利之高堂侧米洛巴
5: 家切堂配切康气刚度群众脸部月拉能量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哈江参不月罗叶帕车基尔新别普米对通直到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今天俺做罗叶帕车他们的安尼连巴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莫拉里亚群众的安尼娘说我内的肯定的都是打着
6: 对，啥子叫做的这个车都是大个男的，对不对？
7: 对，我叔叔做完了。
6: 那是，养我叔叔。现在连把的提不动呗？
7: 到底好好还是完了？对，老几把子他们俺家里也培养的。那是。韩国的那剃秃了，保险大多。对对。他我都看不见，就咱们也养毛小多。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亲们呢？我那能当用啥人们都完了。那现在连把的，其他提不动呗？
6: 还得把着啥子设备呢？
4: 他给俺吃个特斯的嘞，培养一个。那是。哦，韩国今年刚到了，啥个？那是今天罗杰巴多的。
7: 我到给俺个吃不到个冷啥，挺难受的。你给俺俩添个培养。
4: 制度卡巴，两国结国际，处处进出，处处进。罗杰帕车，你到你学资助旅游基尔新别普米迪通体，色土参不月别，肯对的啦，恰托森真能米贵。
7: 体外
4: 病理科学技研别不利之高堂，村民落吧，家切堂配切抗体刚度群众脸部月拉，能量能推堂起了强强铁腿群起，哈将参不月。罗杰帕车基尔新别普米对通，制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罗杰帕车你到你学资助旅游基尔新别普米对通体，色土参不月别，肯对的啦，恰托森真能米贵。
8: 体外病理科学技研别不利之高堂，村民落吧，家切堂配切抗体刚度群众脸部月拉，能量能推堂起了强强铁腿群起，哈将参不月。
9: 罗杰帕车基尔新别普米对通，制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0: 新疆牛肝品种严拉牛肝进，牛肝上涨，国土统计局严冬的，品种的严冬。
11: 推荐脱位，推荐就不对。中国新疆牛肝品种严拉牛肝，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疆康塘，银铜参在酿制期，明了季节级别，七星七火比较严。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端午呢，先脱不了，坑穷给我抓米色。 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疆康去，俺这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斤，开连帮店卷个糖，米土脏水，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解鱼，开水开让米热不热吃不糖，米三不米通瓦，米脚团不，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疆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
12: 从看农历片，有关专业就人民大集团、人民年龄能消费，过年批发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邻国的小人，花花丛丛的认真。录制卡巴，连我也估计，初期我年初，几吨松，也过过过，对于我年初。何不给我糖？那就听吧，那干不说的，那工地不面积，月方那当哪位说去看了批的，我们就给这里人民写不接的，人民能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那里准备，别当是今年。
0: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지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증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6: 사퇴 망초기 서동 초등 사제 남아 둘이 좋지 我제다 신도 我마다 신지 망자 샤다 공아 망마 차고 수치 요구용 남고 사제 서동 촉진러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겹치
7: 爹堂人女别错接堂今年社区你也跑老不远今年社区你没他们接堂跑你不远社洞路屯 吕中为参 장아 라토낭 로튠 맨주 지니 서구루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오관 송종창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좀 더 비우니 다 뜨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들이 신내 안이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5: 하왕 원내 세부 무크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타. 나 원내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와 내뒤 탁주 제구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능수 동와 서초 랑바. 나와 니제 소 유지 전수 당 나와 대당 이내라 피다. 물로 소제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 기셰 주주비네. 개가비 리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보 미려 라제기 지난 년도 뇽지 제발레 덥시사.
6: 한도 민주권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당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당 세월 중이
7: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8: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불도와 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신념이 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9: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10: 야, 민 김비, 너 공 대부 밉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럭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气 也没捏了 偏不语 语里面用了 写不学语别 写不学语起了 给林语 卡巴昂长 来我也估计 出松姑姑 古出松 三年 他是娘陈郎 富康面康气 捏对不三百卡纸 清笔堂 那年地堂地捏 洗个字 路木切地窥卡纸 清笔堂 那年面接从康 老个重点捏通去 管不郎 老个路穷堂不要卡纸 清笔堂 那年面接从康
8: 흥구 쯔쯔 다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12: 상부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구 대당 소외 견고 흥구디 그랑 토루 대부채 쓰이나시
13: 다 표현이네 흥구 딱 견고 흥구디 표현이 야구 쉽지도 흥구 딱 견고 흥구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14: 박바 스초 랑바탕 세크 개발 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0: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뒤베 멘디. 카토 양차베 카세 뒤리 기자.
1: 喂，别闹，快出去接川拉休息啊！
2: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酒杯。
1: 啊，第一。
3: 看叫娘啷卡巴东大，你不得惨笑。中国古筝界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台湾我啥子写？
4: 敌人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的两把嘎子，吉林那罗里啊，波拉莫拉里啊，昆州呢，俺的娘嫂，我奶的肯定的都是打着。
5: 对，啥不啥酒，我得几次都是打过那两个。
6: 给我叔叔话了。
5: 那是。
6: 杨叔叔，
5: 现在两把的听不懂哎，
6: 到底好好说话了。
5: 对，老一把子，俺给俺俩培养的。
6: 那是那是。
7: 韩国的那体育多了，不休息的多。
5: 对对。
7: 韩国都广播界都咱们也羊毛少多。
5: 那是。
7: 啊，台湾讲俺那都压个茶壶当酒杯听闻呢，我那能当用手里面都完了。
5: 但是那两把的给俺听不懂哎。
7: 还得把着啥去设备呢？
5: 但给俺这个听是的嘞，培养的给俺。
7: 那是那是。
8: 哦，韩国今年广场上唱过，那是一点点老一把子的。
5: 我到去那个全部那个狼山听他说，你去那里啊，听个屁屁。
9: 几度卡巴拉，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0: 泰迪熊罗斯尔边人拍切过，泰迪熊起边看看起了，果儿估计过不来这么个，每个进行困顿体外的，看涨了切个月边，看着水管皮表更是熊。泰迪熊罗斯尔边拉达。
11: 罗一派出热当人选资助了吉尔身边铺面短通铁，石头参不圆边，群队的拉卡套生产能力高。台湾玻璃器国际银边玻璃制高糖，村民六八，加钱糖配件扛起钢头群众，连不圆拉，能量能头糖接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圆。罗一派出吉尔身边铺面短通，
12: 指导卡班，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0: 泰迪熊罗斯尔边人拍切过，泰迪熊起边看看起了，果儿估计过不来这么个，每个进行困顿体外的，卡涨了切个月边，扛着水管皮表更是熊。泰迪熊罗斯尔边拉达，
11: 罗一派出热当人选资助了吉尔身边铺面短通铁，石头参不月边，困顿的拉卡套生产能力高，台湾玻璃器国际银边玻璃制高糖，村民六八。加钱糖配件扛起钢头群众，连不圆拉，能量能头糖接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圆。罗一派出吉尔身边铺面短通，
12: 指导卡班，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3: 茶叶照东印度去，康明仓不来茶叶地，轻仓用了外国茶叶头。茶叶照东用时刻，中国之金人流清仓，立即拼凑轻的交流。
14: 十准期间，多少三不平，连日给钱，吞给了绿树节，毛给钱，三百归属标准期，之金的保证，吞了一把给人流归属。
15: 中国之金。
16: 下面金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哪？过鱼壳，六七年头，六七斤斤节目都不少的，也免你去吞食，要不青皮糖都撇糖。
17: 青皮糖给吞食，青皮路呢，价格比青蛙垃圾有别，也免拿出去洗洗。最新的研究来着别，明确的，我推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糖，可别没过的糖，那空气普通没别脱的，小菌感染没吧，也难上脱。
18: 运动也免你热糖，体温人心气也免你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月饼，些许比起了橄榄油，卡巴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那是娘成了富康面康气，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年，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那个重点连同去，管不啷，那个卤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
0: 战马金金马步。中国陆地战争的战区被搞不切边，屡战突击；巡逻车特别搞不切边，中国屡战连边突击。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屡战连边战马突击。
19: 何不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敌不灭者，越方那当哪位苏区看了皮蛋？我们队给这些嘞，人民洗这蛋，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菜给孙娜来准备，给他洗几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와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실내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내려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실내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 진이
15: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9: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추
20: 코위 결원이 독재자 민바라 여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지심 나라 나르웨
21: 냠좀이 민안기 레게 뉴체 마로 좋다. 겐괴주 레베 착제니 호베 녀가 토로 좋지. 년년체 유나 전수 탕을 피다. 겐용기 무지 총다 총가 인비 겐송규. 서윤원수 너구 대로 침배 토나토라 옵지무 대외디 전수 탕기 샘상기 청와 중내 꿀라 대탕지 유주 탕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외 총강도 피미 이민안 배주 전어 총라 단동 白药 白云山 静修 탕 중매 금주지 내조 미장라 채시 유배 원라 림나 원라 유주인
22: 유주 덤지기 예 총강도 피미 루지타 이민안 连바탕 배주 낭총
19: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가 여 구지 주지 응응아 안이 추

0: 그냥 간단 가봐 봐.
1: 소급 질라. 공감사. 예. 소급 질라. 알레슈다.
0: 조리 잡아. 나나 이 팔어. 슈아케 아유.
1: 녀신 그유. 개퇴인에다. 슌퇴인에다. 팅은 안아서 뭐 입도 중요하지. 디징아디. 학사 남다 제 용비. 저와 계란게 팅은 뭐 입디서 툴 마셔로. 나디 양고 삼치기 남다 거슈가 용비.
0: 마상하네 리규차기 리슈피사 제자 남자들다 가져와 계요 말이
1: 네 양부 삼치기 남자로 잡죠 마치미 로디게 나로 네 르동 큰 체미 디 양부 삼치 남자기 뭐바 집에 정시 제가 시스난다 디나가 되지 미중머리 상마 네 세용을 딱 제가 치비
0: 경우에 결한 게 남자들 모호실 하는 것도
1: 예 모호자들 급히들 차기 등급 해봐 양고삼

0: 군도 타고디 사르비가 통에 뒤리블러 짐지 피게 다야디 개지나 튼지지
1: 다치 차브리 나람사 상하네 카체니이
0: 양부 삼지기 차쿠 레르디 카고시라오리 계시 삼부 개투비노 샤네 부둥 쿠사기 로산람기 너삼다 제투고리 눈네 부시낭 쭈기 랑가다 제투베 마세 남산신님도 낭추람기 장우초야기 각자 칸이 치워지 디부동 서비다 고이차텔로 뒤니 침부디오리 계시 삼부 개투비노 저미토기 파신치슈기 삭티 삼부 치워라 상하이 섬주루 규토 我사 삼스트 투워지 기랑 공부시다 남자티 제지 미참메 도고치세 계지레드 치우유자 또는 도스 육샤는 판야마시베 다른 남부 삼시 겹차도어지 계속 양부 삼시 주요 소비는 로하시지는 난트람기 진주 삼부대조 삼시 등이 모유 잡부터로 유종어머 휴부는 시체지 디디디 상하이기 철도 대비 제주 체육력 지지

0: 신바.
1: 허세.
0: 나라니 키스체는 용도괴.
1: 키란 연이소이나.
0: 아, 쉬다 쉬다 쉬다. 많이 못 쉬다. 제. 야 쉬다. 연락 하고 그래. 쉬다 제. 야 쉬다 제.
1: 허세. 딘제 냠 퇴블라. 구쇼. 디 연이 화제.
0: 딘제 중에 칸래.
1: 라. 키란 슝레 칸시라. 키란라 컨트슈야치. 광한 공시 구셰슈라스 키란 인기 마시바.
0: 다지디 나 민자 어디 여자.
1: 되다 되다. 자, 감시라초. 감시라초.
0: 되다 되다.
1: 감시라초. 슈다 슈다.
0: 좀봐 덕이라 지겹다고 수다 개치디 니랑 너어줘 이내은 니 잡으라 지었다 끙은 요하라 가보메
1: 시 시 키랑게 끙은 세야라 니부메야디 끙은라 균메사시 이내 키랑 융보사야라 니부유기라와
0: 디디 인더이 융보사야디 니가초이
1: 徐三姐，羡慕到公司前面这些做头马事。年前呢，既然给更换了军停车场面子，你徐八三的，更换三亚的更换站马赛，第二马车去当起着的。既然给听过呗，上海有个马车给路热机恰连带儿的，马文别罗军拿了。上海了，更换皮件学钱不着的。上海了，天寒马脚切过边马菜，很多金罗城人南北仓么退过三都当街，西南的马脚金罗的南边托呢，上海了都入切土过时。既然给听过一遍，马红边罗军拿了，陆队马干打了再马干皮件学钱不着时，他的马干女儿给苦口上学的了的。几个学了，跟这多，既然身体都贵。
0: 让个读书的，我连你路用才多。用啊，让你几千人读书，你们头里人说，让俺徐汉之给，跟我怕你我应答。跟着多，请队员呗。
1: 何事？请队员，请队员，请队员。
0: 你们俩招不用说，
1: 你们俩招不用说。
2: 책동국계고주탐발류다오중립의최초군이예시지계관내왕자제바탕중국미마응유관계척진제도조배상해진로뉴종관계내부조배제군이와제디니중국사부우니춘낭세진로뉴종관앙탕고리마탕총구제배니모도계용기진로총리챔바인슈쟁아뉴종관계통밀교와제

0: 죽인다.
1: 어, 가리키라. 왜? 뜨다. 저 하이는 다오 숨뒤 말아. 안 타고 깽하지. 따라 가셔야지.
2: 지, 뜨다. 미디 당도 남고주 선다 갑시다 원초. 따고 입춘 주시바 레라비오 마지. 미디 함심 차가라. 소소 전부 십지 효성 그 입자. 코바키 살 진예민도.
1: 아, 따고 입바 하러래. 미즈 당도 진안 여성 강그 진주바 경시들이. 是吧? 디서서 좀 다행히 잤다. 싱그이베.
3: 자동다. 자동다.
0: 토제나 줄이라. 어, 줄이라. 기란게 드린 아세 바귀인지 차례 개침부지 유승구도 연이 가리이나.
3: 알레. 전다 체스케메.
0: 알레. 기능 맛이. 네 차로 주고야 가리위네. 기란게 숨겨난다.
3: 小赵, 我从上海的祖辈进罗康的雷局前三子一让进俺的车友年俺的这公个年龄的他就去看过多俺的心电讯冷露个名字的前三天让蔡姐雷公先到了这样的陈大姐去我上去
0: 朱莉拉陈大的

0: 나 가르세네 케민도
1: 재능 언니 겨워서 가로 피게 겨워 신부지 어리 운에이다
0: 리스 뇨 예 가르세네 봐 차바야 어제 담을 줄지
2: 라게시에 둔 주메슬레베
0: 어
2: 라고버스 임베 이 하인 얘 신세로 상하 지로녀 조카 진안에 시다가 야워스기 맞아야 하리노
0: 나 가린 스트로시 나 진안에 치제로 시제 주기 깁시라도 진안 년문에 세는 그진 침부인다 가린 스트로시
2: 아지 차라 당 잡아 다오르 사디 심해베 아 상하 지로녀 조카 둘럼 야고 시다오리 머신이 내가 차디 저 응의치도 마시베
0: 내가 치디 응의주고 되는 거 봐인 것이 라키도 스코르다
2: 아지 미고 미마 능체브지 디랑게 싱그르버
0: 操 有命度 啊西 老白 燃体力 卡切不是啊 那现在主面是个 燃素素 来九七年一边说起个 亚龙的 既然给来若的给参谋上能行 你也说不得 KQ的有吗是不
2: 这个时候停止吗学习 第一天了 俺用错什么语
3: 让你对，你跟我过的做妹子提成，然后个总之把两件还吃下，到时嘛到长沙当做钱不是，老马个黑家嘛钱呢，你多少少差而已。哼，呀，还行。第二件，你兄弟喊呢，肯定是从那车位面塞不行，退给妹妹，然后东巴是亏不能行，没长嘛，根本是计较的。然后就当还算钱呢，然后差多钱呢，你自己忙活的。 미카지 두뇌랑 게임기가 제외마도 게임니 묵치겠다 미지 문하다 다른 묵치사
0: 허지 로바이
4: 니랑 오시지 로죽단 죽이
0: 이내 드리는 시 천규 괴부 드리 요리 삼삼 맞추 상계 안에 겹 두뇌가 채니 게임니 아 묵진도 한 맞추와
2: 허지 드리 뺏지도 미 니 你拿了卡西尼米的
0: 你是给 Zemzibi的
2: 我 Zemzibi的 你还给我的手 所以说什么了解到
0: 把这些别说是多

0: 너 미르롭스키 아까부터 와. 로디게 조라 게날디제 칠머진자 삼로 베티 지르티샤 이마치나 치직디 넘버 근제 차유메 산산 기지치다
1: 지게가 담았던 그 계제 나 고고든 교 계급 내주 정 말이 아 무자외 저리 계제 나오기 부지고 지게 되나 니마 지금 알아줘 동에게 갸잖아 요거다
0: 지지지지 견슈라 라기 예치 모송자 녀랑 라킴도 라밀로스 갸가보레 녀랑 세면라 라라킴도 딜레 라니미 마게도 야 양갸미 마게도
1: 용아 양갸지 갸도 이내 창고 셰비나
0: 赵海英文的先呢我今天搞不有了你呢吃不吃给卡吉的这边不说的话现在过去也不买了没得所有钱人员的开始陪着要不当心病呢我呢全当钱吃个的没几当天的看你妈的我让你到我第一天了心里疼给全当钱给没了团钱的了一下
2: 啊，多斯古纳，
3: 你来了，马女士那边的，我做业绩，你给我读过。
2: Yes。
3: 大强，我来送啊。你怎么还在那边？啊，这，啊，这，你来了，跟我三分钟就去，早上等得不给力，用得过。哦呀。
2: 哎，
3: 对，
2: 是的。
3: Yes。多斯古纳。 알레
0: 순바 루미 괜찮아

0: 진이라. 나체난체 차례 가르이나.
1: 저희. 라시동 게 체즈고에.
0: 어.
1: 녀싱기유. 라 시동 게 소균 쳬브레라. 시동 탄다 상하 뇽종 간 레그 치고레. 라닝 안 주에 레리디 나게 세제체레. 디마체 란다 시동 거포. 키니 좋아요 고레. 시동 게라 파쇼스 두에. 녀싱기유. 시미 툴르 봐봐 따와레. 차디 당을 잡아 떼쳐버리. 라니 공시 진수민의 손자 지구나 요마리 조만도 수수되버리. 이내 란도 녀이나 녀가 예수이 란디 녀이나 녀가 수이 이내 란을 챙기지 아주다 대님지레 마대네 내가 후다 좋이다. 我也还应, Ranjangu Sonza, Danye, Tuba Sime, Pajinja Samuel Don.
0: Jinila, Turdim Nash, Jingan Yunganes and Kutichem Sonza, Nearly Huda Cheni, Kirang Toshi, Chusu Tengme.
1: The letter are you,
0: Miss.

0: 야 미김비 너 홍대 보 미부다 너 홍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0: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ji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ng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jie cong kang
1: di ren an zu luo ge ba zhi han de ani lian ba ga zhi ji li na luo li ya bo la mo la li ya quan ju ne ani miao zo mo ne de ken de de da zhuo
2: de sha xia ju wo de ji zu de sta ge nan de ge de
3: wo shu shu ba la
2: na ze
3: yang wo shu shu
2: 저는 램바드 피부드웨
3: 어디 하고 말씀하세요?
2: 디 로게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3: 맞습니다
4: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네네
4: 하고도 공부지 뒤잠바야 양모시오도
2: 네네
4: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다치는 램바드 기란 티부드웨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티스들레 피아이 기란
4: 네네
5: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네시텐덴 로게바드
2: 어 a 기란 그 추억 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비비
6: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0: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부미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부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탕 치라 참차 대대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베 부미 대통 지도 카바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7: 바바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추도다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추도다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구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계란라 바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라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8: 유방 바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굴
7: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여 군이 개고 망아 구구초
9: 하왕원에 세부미크나 방가치 나와 서주랑마타 나 우르네 세미지나 지다치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미에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미네 나와 내두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너수도와 서주랑바 나와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와 대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재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학상기셉 주주주인 개가 비르부 당부 나외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보미도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제발레 덥시사
10: 한도 민국고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제조
9: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전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워 중이
7: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11: 드네 경과 카질르다 데트리 믹스에 주야로 캡처 나밍메 드라마도 동아
12: 노라 오리샤
11: 카세스다 캡처 여유 잡수도 밍메드 루니 게트비 예우스니엔데 밍메드 루니 미게 블로그 왕자 수우스니엔데 게트비야 왕자나 차숍 예야사디 다 단도 전부 링가 되요 말이

0: 雄洛措给操作选拔，盘中明年连坐给主任委员坚持连给拉点击学习，坚决去密切递送些结果了呀，跟着收心，另一个场面更是难受。
1: 七点零一六年，培养员就免费卡，明年参加给田野主任他，
2: 入江新竹老面组织老板。中国民主党吕刚提送各级级的个别筹备，通过别党严纳筹备委员，中华苏的六组给明年参与严纳团组给各九八团、各九七八、各九廿八届给委员，中华苏的两组给七别参与严纳委员团干给各团别明年参与严纳团组给委员，中国民马七次全面冲突各九七八培养员中委员团干给委员，中华彩蝶明年参加团体给总支委员团干给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呐，空了，日本民政委安藤美奈他，将用给美国三个主角的青年所，民用话是特别了，空年呢，面对了另外那兄弟，让我送出咱第一身边，查前给美国是样式。
0: 看不上，
3: 老看不上。
0: 给了俺这里在那演讲片吧，这是收音。
3: 他在哪？
0: 林杰昌面，这是哪肉？
3: 演讲里在哪？听见大姐话搞不出，他在哪？
0: 给他这些嘞，
3: 那这些嘞。
0: 但给他俺做美食啊，点做王在南给他炸鸡水鸡肉啊。
3: 那是。
0: 他爹呀，送给吃啊的，我们开心不起来是。
3: 那是。
0: 他谈得不多，给他给那套面具那边规定弄落了呀。他监管这双可能就告诉他招一遍。哎呀，没给他见个哪次熟了哇？
3: 嗯。
0: 俺爹的就看了有哪。
3: 那是。
0: 这个牛呀，狗也是见，肯定拿给他娘就是拿着。
3: 那是。那是。那得这些，他谈得不多。那套老两我拿了。내가먹고때봐때나다어거는야폐변내가여여여봐다쟤는용기스피니인데근데다토먼쇼쥐가라서깨지고나서들이다어가라서매쇼란채는버집스그러봐다가라서거기는깨집깨집스고하래다디용교인데편에샥쥐나이자섬나다디소야여삼사르시동아다안데키란숨다라구수다좋아요봐구수다좋아요가라서도나착시토보진이서고네디네차가보든지여러차나다대사딱대시도출망차셔서시도가식지와다코난소선데폐비나아디스뇨어사부도아같이도어서는코난주디는것도와당아계제면저퍼즈네친퍼즈네친광제맹가두도피문도와
0: 두준날견치
3: 두준날견치제다폐비그도대같이도어서는딴용시도지부차제아니다대사주고먹고여러딱제시야디가딱제시도아니단단히권수배뉴시디가있겐베쟁겹로차퇴야쟤나로그다통제게다비교왕자먹고여래눈속균셔야근데식도하바도통야망쇠지변은단단히개가있게면老年性黄斑变性是谁쟁겹로왕자니여래유난의黄斑是湿地是比较직다소가나시니셔래
0: 개
3: 겹로쟁겹로다쟁스도가나빠지야소질라공부신다그래비용을시에고되게제겹겹이게빨리진예가다빙쇼드시셔봐네가요레스그도나자디게는공로중도인다탄다스시르봐다전에공로야야야피드잠봐디게가라스마소네다미수국구입나시콘서트에서막구주로와클리클리이나네스티스니에다나서퍼차소나다쥐야찔다가고래근데인드잠봐두교네착시도부진이서구네유나로레레두지스这样大家那的开心不热些？
0: 热些个。但给了，看了看了，给了什么那些？长期拖不打，今年收购的内容叫哪把呀？每个拿出的牌呀，这肯定那的，真正你那个了。
3: 但真正是，谈到的，我当初但没学识怎么，俺就每个俺们要蒙古吃的，每个不老个没学识了，当然是炎帝死了吧？
0: 对，
3: 俺们军队里呢，那把还是人老出去元素呢。罗基罗永小听不见，没给罗炸了，大概七十。
0: 嗯，厉害。
3: 那这炸的，可能巴黎给那边，俺那东了巴黎给那是三波团有的。你看这些，没给罗炸了，给人吃完了是。今年十五年是年的，西瓜给我们这个是，那是得没事个，难道要嘛了吧？那这等嘛了，俺屋里给要嘛了吧？那现在可哪年个给呗？那厂子底下多给人亲戚，那厂子那呢，怕修的俺那是没给罗的要了吧？俺得。你就当差事的呢，差啥呀？算着，特别那差事呢，差事托不赢别人，差事这个本不差用个嘞。看他家个叫个呢，动漫印花色是吧？那顶着巨人过住的，你个得住嘞。
0: 啊，
3: 差事看起来是低俗呢，差事稍微给用个嘞。 안 디게 제 차수나 안에 미기로 다 튼 내가 마통 고데 다 깨집으려 삼선 저 쇼르와 하지야 람사민가 피리 가려서 이제 송고 동안 마 당고 많이 뛰는 남다며 타라 야람 파도 헛도 마통 쳤어 동안 차 착스도 헛도 되버 봐 이제 민가 피면 맨주다 나야 요들든 맨주도 자선 것이라래 세상에는 구수기 단다 착스에 더부 진이 쓰고 내 차가고 네가 농원 거 나야디 개침 쇼지래
0: 네세게
3: 권을 시베 당하란서 뉴시디게 간라 퇴부 쉬어지 가려서도 나다 권을야 축조 유 차베 다 단다 초와 나로 진 배셔다 나셔와 다 가산 쉬는 시기 로지를 땡무지 딱자 나고 하디다 아잔자 간다 진 대단인베 다 믿음 먼거와 디 인도산바 코나스 가려서도는 다 대사 세바도 먹고 싶으시도마 디스디 산바 데레 춘지스 나네야 와리 만한테 개가 있긴 싶히라서와 진 갈래 그리 김저 가려서도 제바직 스사스는 쌤 잉나나 추추 치고 찍 다가 사고 때문에 와 죽도와 나디 가려서도 찍내 찐러 누그리 니네가 나주 징보다 디가 누그리 나도 고고체 쇼로 하셔가 세도 디 인도 산바 코나야 팽겨스 제바데 규르고나 쓰는 겨 말이 나디 내 가지 가르스는 고로 중도 좀 받지 하고 싶고 전시 켜는 마고니 미카지 여러와 딱 양르스야도 직사래고 지사 나 가셔서 니 살래고 선인데 그래 코나 코는 십주야 여주도 칠 지그지는 그래 다 한다 견고 그 뒤스 그러 봐 원하면서 개가 있긴 너 라화사디 뒤인데 젠시도 좀 봐 인지민지 젠시 직나네 하고도 코나 같이 이제 숨고다 몇시 견나 갈라쇼 그 송도아 전에도 인지민지 견나 야고래 김자 그래서 돈 비견서나 제고래 그 말이 아니 젠 계속 막견 비네 틸 맞아 또 스캔스르시다 콜 페냐 망체가 쓰이도 갱스이도가 원더셔 디릭 체체 캐나스 갱까지 쓰고도는 인지민지 텐데맹가 질 페제 제시 증나네 야고래 아 디마도 단낭다 맹아 미 야고 수주 있게 좀네 개불로 잘나 좀에 진이서고 나 좀에 착세 토 메삼제 그냥 단제 샤나나 아야 쉬워 제기 뉴시든데 레행그래 어 원더 인도 균도라네 가라죠 제 뉴스 여비네리 뉴스 매비네 제 디소나야 캐치 무슈르
0: 당분에 추마쇼 고네 초라이기
3: 다라지
0: 리리리 노노케라 딱케라 트링게 차샴다 고네 망부지 오르바
3: 리리리
0: 두 양로조
3: 리리리 리리
0: 와다 덴츠 고베 네발이야 다 나즈 윤교 미다야 타다 고수 난다 민교 네바다 두르비네야 미기 나즈디 꿀라오유베스
3: 다 단디키랑 숨다라레 한다니엘랑 저 쉬어도 균도 쓰고 당아라즈 착세 토부지니 서우사디게르 봐 나도 고네 오네 시에는 키랑 숨야 네리디게게 홉도 된 디다 미저 메베서 쇼
0: 그렇죠
3: 다 전에 디게다 민네 저 쉽죠레 미 겨로 답변을 보고 로친주 대사 로종 뉴니 쉬우동아
0: 노아
3: 정도 뉴니 유도 잠바 미세메브체 윤구동아 당한 저의 미맥시 지야르지르 삼년 미맥시 지가다 미맥시 지모 토고도 아 미 겨로 자르도 은자라 땡큐 쉬우는 시 왕자디가 균동아 아니 첸데게 단단한 저 로종기 비게 딱선나니 그 생각 여러하면 네가 던도 좀 많고 좀 로종 나서 동아 아 디네 집도 여러와 안다가는 시 독슈나 독슈 단다 아이스사시어와 디 디게가 같이 그랬으니 미게 로 자라는 균치그래 아 디나로네 단다 디 직도 쇼르와 직도 디에 얌밀나 그러다 간 저는 저메베서 저 열들에 간지 디게 수고서 찍리직 디르바다 가와서 제샤르와 또 고네 디게가 제한 균치그래 자 고네 디게 뉴뉴 유베 미이나 인지 민지 제한 그 자르다스야나가 테오리 지마도 다세 민두사 메르스탄직 슈나 키랑 나제 자오 뉴니에디 간지 비게 견차요 말바 디인데 잠바 디 시나 시나서 슈르다샤
0: 노노 다케라 네바차샴나 소소다 소소르니기 나제 랑베다 미기 나스디 파퓨제 신베기야 제인 나즈린제 가르이나
3: 다 신베 단다 규니 슈비에나 나즈 망구지 가르스 치기 치기엔 섬당 알아서 가르스도 답자 전부 된대. 즉 테이블을 쏘고. 연습을 봐. 대인도 좀 바쁘네. 차차는 답대 쇼나 대쇼다 단다. 재망 안 난도 좀 봐. 예자 테이블 쏜제. 이제 쏜데로 능주제 나야면도. 다디네 단다 차례 교년제 동아 차례. 된소 컴족하지 차례 당대 하셔가 레알 하주제 오고 제 맥시 나고도 마이 교바 차례 교동아. 디야미 마수리
0: 네세
3: 이제 최선 람사맨가 배우래 근데 한다 다 대사도 요마르 뭐시 디니얼 짐기 나자 나자다 가라서 특수 체가 매디데 슈지 슈라다 로카세 콜 디 두글란 쇼르바 데밀 괜치그래 디 체비는 네버티 람사맨가 융그리 김자 가라서 나도 마수요 걸든 그래
0: 네세
3: 아메주 팅구르바 아 땅마이 겹치
0: 네세
3: 또 딘데 뉴니에 유나 람사맹갈 페오레 맹갈 페제 슈즈 니슈 접시 나라 키랑 저 밍메로 미그레 겹체수나 데 상자 선이 베 칩능 시 저레
0: 네세
3: 다 오즈민 조선 육샤나나 아미그진 나고 강 바고 저부 쇼레 바고 저부 강 짓 슈브르바
0: 네세
3: 아 조마 데 베드 만지레레 세잔 치킨스 니에 홉드 데안 케 요마들레 디 겜베 촐라 주니 시라 요레 슈 디나네 부고 로친지 볼리케 미 티그르바 계속 능주제 체험도 남사맹가 딱지 나고게 디 치킨 김베 같이 그랬으면 미 기로 차셔야 미 기로데 체키스니 땡기지 요르 슈중 아빠고 빠고데 카체야 걔가 이거는 왕토스리 내지 같이 그랬어도는 두스 테베긴 게트블레야 게트스야 미 견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블레 그러와 와샤신 바니자 원더의 세상 딘데 말아서 수고다 데 조메베 치킨은 신기 뉴시데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자 도도생 초관하러 멍구지를 섭소 나야 다 계속 맞대 요는 최소 뉴스 접시 나는 맹가 천대실 폐제 면제 나야 계침 수리
0: 레세레세 그래서 타체나 타체나 게라 대송고나 스타 능규게 소에 틀리야 다야 제리야 다 디송치야 틀리야 야 컨디션이 야위나
3: 너 딱 광래야 폐 상교체 샥수 능유 유베 요 능유 메다 나면서 요 바이게 거나 디인도 좀 봐 샥수 능유 유베 견고고네 샤는 예 대직 수요할 밍메 규르글로 능교 말이 콘소카지 능도 샥수 슈드 집에 껍데 밍메 슈크침 슈크지 제리 민닝 거지 아우르와 딱 하나서 뱃데 시담 거 주는데 스승 가냐 슈 딱 하디 편부 슈도 딱 발로 능도 와 근데 제 능교 말이 니부 가려서도 견고 임비는 다 님은 차부든데 길로 질로 샤와다 잠자 태도 인지 민지 니고 제시도 견고 인지 민지 견고래 니고 제시디 가 핑레서도 길로 왕자디 그 순급 치도래 니부 게트 머뉴비는 게트블레야 로고 치도래 상한테 별이 게트 먼고든데 여야 별이 님디 슉침부 슉지 얼바 니메 세드 태가밀 포디 게트블레 워르바 다한다 개가 좀 좋아했어라 我的的确实哦安迪米尔破的咱把一个直接来玩的的那一件我卡起了的得他的名字就需要了呃卡扎那明明扎门着动啊弄完了我的想卡西斯的卡扎也有差不多明明的论的给这个也有有时间的明明的论的米给我王子所有时间的是的但他的钱呢明明的卡里有的是你不得人家家的 갸치갸담은 누부여레 니번 미 깜부체 마데체는 대피야 밍매여레 게지비에야 왕제나 차쇼비에야서디 다 단도 전부링가 되어와리 제자 캡트라지고 쓰지 근데 건조문주로 나는 직내 다 변절 되매게 욕적지르바 니부 가래선 딜루는 쇼경기 교용 가르여나 다딩 안주 신고 말아봐 제자 건조문주 물로 제제 고요면은 균도 밍매로는 교요 말이 또 고요 아 가려서 같이 개가 좀 나이어서 치르바 그냥 오늘 님과 좀 눈도 좀 봐 매디 마팸 차주르 저거 검주르 와
0: 노 레세 게라로 딱 게라야 드링케스 차와다야 대바 제 주야인데 조녀도 와
3: 노노
0: 딱 딘제 배제 전에 야 요르베 야면은 야 같이 개 엔데 치기도 와 추 정무 정무 야 일이야 취피해도
3: 딘제 네버 차다 덴부 야고치였나 담이 드는 딘데르바 레마도 안 엄지다 미트스 세제 가바 쪽으로서 니 땡기냐 쉬면 시미날 잘라서 치매서 주부딘데 니네 민네 나제 뜻미께 슈코년데도 와 데네 완주 첸데기 미트야 추여레 민가라라 안디나 민 년가자야 메루제 아니 주레 따디 첸데가 주르바 데마도 튼세 신다 딘데게 젠주제 장만난 통로도 오즈레 다 상은 면은 쇼규 니 탕고 미기야 코제 제뉴그레 디 가라서 키란데 장모 뭐 준비했다루와
0: 나 다제나
3: 나디네 단다 어 반대 넘두데 가라서 돈 장매간에 씁씁가 사용도가 리급데 당글로 마트베서제 같이 협주균이야 같이 젠사브라라 넣어도가 같이 균도 초원나가라서 다 배워야 겸이 야마 당고 요소라 같이 야마 좀 서금에 꼭에 치우메 순년도가 디 같이 가라서 젠사브라는 거래 뒤에서 막 슉제 풀는 게 말이 다 마데스 디스티스 뭐 슉침 슉데 푼난 카지 카지도 쓰고도는 쟁 세모디 나로 주고도가 디십지 개구리 니브지 카레스노 쟁 빠빠 단다 미크팅가부디 와 타자가 타스 마음 친친데 요리 카지리한테 야구면 되주게 안 홉도 제 마음 채우도가 아니야 남다 슉지 라는 거도가 세상 쟁 사브라라 인데는도 약수 주나 사브라디 라야 규긴데 체제 되면 주나 디마도 슉치고 부부다마나 디네 쟁 사브라런도 축금 아주 날 반제 자야스 동안 디큰 자는 거 말이 약수 준는데 깔려월 추청무 깔마 교주와 디도 추자교난 현디스 핀드레
0: 다게라 레젠기 팔이야 당한지 권주 부헌조야 미기다 니야 초티련 카시주여서 게라게 자렌시나로나
3: 러스
4: 디리 가상 안제 조에난도 미미 드미나자 중게도데 돈조 안제 근주도 뉴제 베제젠 디그리야
3: 더 푸스 세 다란제 미미 자멘더니 땡큐슈는 신이부 자멘더 여러와 칠로메조 상마 연결하러서 미수 믹스스타드 랭골레예 Dilun ke yo mare, dia rik namay na zo yo re, khara la, da sota tamin da yo rwa, di mi di sun che ya la, nimi je tengmo nyi sum lu na zhig re, di pewe nyinga jaya mingme xio rwa, da di kyun lu yo mare, da nyinga jaya mingme di kanchu manchu lu, lakwa du tanda ji su yuwe mingme xio rwa, di gyurung shira lu, chana lakwa du pukyan zu lo zu sten de la, mi maam du sam, pingi sam, gyurung lu na, mi na la chakshin nang shi ki mikshu shi tayo re, yanyan si re, di toba chayi ngur, hak huma ra su su. An di khan nang ra sin na pyoga na nga ra su dungwe ming na si rwa, gyaga yam chingwa yang sa ti. Wada na yung gure. Chaza ming me changma amjia tin ma shi lu kyo ma re.
5: Tiringi le zin nang la ya, dumi ne gun siwi, lun zhong, gyazu tuk shing dewa kor, sheba di lab gyu yin da.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가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고 송다. 로중기 입주하는 거. 산용장파, 시지 용장, 마지 용장 나고. 주리다, 쇼버지, 농창수. 모세탕, 신도 망상 최고. 下堂, 차샤, 공화,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탕,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다 최고. 주 망상 최고.
1: 陆军机三十九年，连他们错啊，日本。

0: 추세 토우웨 침경기 추세 토우웨 대자 갱송 체네 유진 디괴치 멍시 템부시 땡괴 중화 미래 지든 소비 도시의 템부로 조조 균형 체토 미리 튠지 야튠 급의 지름라더라 튠교 여부 치바타 미리 카그만조 이루든 켄완라 침신 갱송 체네 미리 레튠 쥐경 침경 젠토 교로웨 추세 토로 당디 중화 미래 지든 소바 조종의 군대타 미리 카그미만 종원타 비리 냠제 토비로 군대 동괴 침지 출로 레튠라 토담 치주 치루 단네 잔규조 출로 레튠 수이 롭종타 지자 체토 도시 숨기 로스 비규 균남 젠토 규르와 체디 침튠라 숨겹타 침민라 각돔 터진라 땡고 심줄라 냥고 니소라 동대 제체네 출로 캡공 시드윈 땡리 용규로 송종 타지도 치고 침진 벤조르 지수라 지송 체토 벤조 레튠 키 춘이 전신라 원진 치주 치루 동와타 세숑타 총저 송제 탐습 체디 침경니 송년기 구요 상수 인배 도시의 댄주 치바타 모투 송년기 구요 레주 체네 유법탄 뛴디 튠기 뉴슈 사람 피기 땅니 사두 캔덴 튠리 기승 후다 체토 사두 벤주로 뷰다 공배 용주로 군대 동그 침시 긴감 구류라 송정 체주로 흉년 겸네 긴감 구류기 침슝 롭정타 라다라네덴 체디 응아지 파르솜토 긴감 디니 링당 체슈에타 겐지 지슈 딩슈 체슈에수 지니 Gengam Kuryula, Tandom Chimgur Chishu Chiru Tangto, Gengam Kuryula Dingjot, Jebo Chibi Lam Sui Tuzan Sui Di. Chechub Chechue Ki Chechue Ki Tuanne, Zhunyan Gengam Kuryu, Songyeb Dachir Tsujung Ki Lianzhu Chibi Nantun, Juri Chegyu Ru Tumzin Che Di. Chuzi Tuwe, Gigab Gengam Chibi Ki Tosa Zhun Gyo Su Tong. Tazam Sigui Chargui Zhujun Chechue Chiru Tangne, Tadian Tadarata, Mengzhu Chechue Le Gundi Dingsab Tangdi. Tazam Mangzu Ki Tuenge Ta, Cuei Chagin, Gundi Le Su Tangne, 자게 딘링키 탄잠 조준 체급바타 미마 자오란 진베 폐기 섬시 균형 체네 망조의 캡공기 침로 코르 체수 체로 동와타 냠신 소바라 침신기 송접 체수 체로 당디 망조 닌람키 원순게 바타 주송의 네트 주지 딩습 체토 침사 경계라 딘네 폐기 동규 간에 세바타 망조의 디즈 체로 당디 지소 잔념 창된 견송 티웨 야바 체네 미리카가 망조의 통난타 기능 Denzhan nawa jie sabdu dong gobe nesu nao shi. Wanju zhengki, dangi ngor chikyu ti chua yongne chimshin pionchon gyongwe shizay gansong yin. Lege gendri nendu dangne, dangwe ki kajo dangzin ta jinyong todam gyurju le gundi tuyongyo chayyu le tamzin jie chibe guzhi ginuba kanlin duyong goba ta yang tagwe sidoy leje dawa zuba ta la lian darne lobzhong losu beyu kogab su songdi guzhi leje be chimgyong la zidong ta chimlu la kuyguru 침경라 렌제 체규로 로조타 지된 체디 침경 김멍시토 내튼 섬시타 특주 딩와 레든 주바제 체디 초용니 침신 편정 경우에 레든 출학비 시든 레지 다웨 눈주 내튼 시르니 체르탄 튠비 침소타 침규르 내부 흉전 침진 망용 침송제 체규로 군대 동그 침경 본가 조정 체수 체로 단니 땅타 계급 미마 침무제라 하삼 남다 지겐기 침경 레튠 본카 소정 후다 제토 총용니 침신 편정 경우에 구리카 된도도 교주 개린 지구에 내수나 시 연진 하이타 라이죠 다와츠링 공회차이 조소크 치덴제 총도로 쇼유 시
1: 지루 최동 국경급증의 지류 다웅아베 체니슈 개인인 제투 봉디 냥암탕 교회내 응응아 개쇼타 자마망보로 냠좀 총유시 자마 갈레 카슈네 외난 초수 주로 지겐 리더슨 남이야 대가라 류시 랭게 주머지 콩 바웨 남시 서지리 팀나야 노교기 콤주 참카라체 서구에비에 응응아 개쇼기 제슈 대네 개즈네 부신규 타라 가르토티 땡기 너리서구 가르종도 조로 Nguyen'a gyesho ki gyo nyongwe lembu jishu yongsu nyeksin. Nguyen'a gyesho ki tegara bedab nao ma se, ceso ya sasatele gyesu pyo yub shi. Taja minnam ki, pege ta yartun ki turub sabe le chen mutu dushin yue la. Shidi pabib ki tansam sagu tu, gagi chowara rui shinbe tundira, bawe zeji namya jeta mep shi shi.

0: Lubudina, Simbaki, Simbagina, Lubudi. Tandalinkin is Simbati, Purangajon, Trading Didang, Oil Hingantang, Punjong Lunjin Yenji Lugunin Yam Dunirwe, Didang Shipshi, Chidi Litin, Didang Punjong Shipti. Nazo Yonga, Yang Zomhin, Namalinki, Gunkamsa, Tinking Azu Litin up here bar, Gosu. Jacob Shuji Shi Jinpinki, Mang Yongi Didang Mina, Kyo Yongi Judin Yong Missi Shita. 仁义给他你说说仁义里啊让旅游界送不能行场面仁义给旅行给他他苦留地当里啊托囊忙咱们那些地当他地给点别苦留三不行对久别存切归别别归修行特定啊催李在那了母推前培养各种苏瑞日雄落座给操作选拔培养明年连座给主人欧云建设人给拉点击学前建国起密起地送细节过来啊跟着修行另一个场面各自拿
1: 今天英吉朗人培养员就免费卡明年参加给天安主任他任将新主任面组织老表中国面具他旅感地送给这些节的规备措备通作别当原来措备委员中华苏的老措给明年参加原来团作给各局部他各局级吧各局业吧借给委员中华苏的连作给七别参加原来委员团干给各准备明年参加原来团作给委员 中国密码七十全面充足，各局级别培养员中，委员团干给委员。中华村的明年参加团体别，总体委员团干给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呢，空了，日本民政委员团没那他，中央给缅北省的局级给参加所，明年我是特别了，空年的免去六零元那兄弟，让我送出咱爹身边，查清给缅北是干啥。
0: 감사합니다. 갱근 제송코나 구수다 저유베 아야 미기다 쟁 나서 속으로와 엔데르지 가르유나 인제기 뉴야기 규기르지 근데이나 길라냠 지스나로
2: 나서 다데 인데르사다 한도부터 네도 라랭오나라 네모망고 때바데나 다 홀로 야페베 네부 여바다 쟁 뉴기 스페니엔데 근데 다 토몽 쇼치가라서 기트고 나서들이 다 가라서 메쇼란체는 버트립스 그러바 상하서 거기는 기트 기트스 다디 뉴교의 편에 샥조나이자 섬나 다디 소야요르 삼사르시도와 다한테 키란솜다라 구수다 좋아요 구수다 좋아요 가르스도나 착세 토보 지니스군에 디네 차 가보든지 여러 차나 다티사 딱대치도 출망 차셔서 시도가 오다 코너스 손데 페비나 디스뉴어도 사부도 상 같이 도서 코너스 되는 것도 아당아 개제면도 퍼즈네 치 퍼즈네 치 광제 맹가 두도 피무 동아
0: 두도 날견 치
2: 두도 날견 치제 다 페베 그도 대 같이 도서는 단 용시도 지부 차제 아니 다테사 주고 먹고 여러 와 딱제시야 네가 딱제시도 아니 단단히 혼을 쉬베 뉴시디 이게 겜베 쟁겹로 차퇴야 제나로그다 통제게 다 비교 왕자 먹고 여래 된소 견셔야 근데 식도 하바도 통야 망쉐지 변은 단다 개가 개면은 라오니시 황반 변식 쓰세 쟁겹로 왕자니 여래 디나네 황반스 시티스 비게 직다 쪼가나 시니셔래 개겨 줘래 쟁

0: Gila lolo.
1: Na, hmm.
0: Da gila yang tiling kia si chawa da yang tiba jian zhu ya ndia zuo nye duwa.
1: Lo lo.
0: Da din zhe pe zhu qian ni yao yor bie. Yang men na yang kaa jige ndia jige duwa chu chengmu chengmu yu yang mi liya chu pse dung duwa. Da din zhe qian ni kan zhe
1: Da
0: zhu na.
1: chu chengme chu jia gem na da de gyo shuk che yo ma re la wa do chu de ka le na ne ma gyo yo ne de
0: No.
1: 중변 날로 두스나는 쪽버 봐.
0: 노원.
1: 추 교연이가 두스나 봐. 따디 교연 숙체 요 말이. 아주 사부지 아무래 디디스 차가 요래.
0: 됐어요.
1: 먼저 표류 굶시나 미 나왔다가 아주 추사변나 반찌르지 제우동아
0: 노원.
1: 혼자는 겨 말이.
0: 됐어요.
1: 따지엔 주사 인데 주야기 피게 직 튼세 쇼르 봐.
0: 또.
1: 따디운에 랑기 베 니버 차다 덴부 야고시 요나 땀이 드는 딘데르 봐.
0: 됐어요.
1: 레마동아 좀 엄지 따 미트스 제제 가바 쪽으로 해서 니 땡기냐 쉬면 시미날 잘라서 치매서 주부든데 니네 민네 나제 뜸미께 쇼코년데 동안 데네 먼저 첸데기 미주약 추여래
0: 민가 장
1: 민가라라
0: 요르바
1: 안 디날 민 년가자약 매루제 아니 주리
0: 됐어
1: 따디 첸데기 주바
0: 노원
1: 데마도 튼세 신다 딘데게 젠주제 장만난 통로도 오즈리
0: 야
1: 따
0: 쇼교
1: 장만면은
0: 유시
1: 쇼교 니 당고 미께 코제 제뉴그리
0: 나
1: 네가 그래서 기나한테 장모모 준비했다 하루와
0: 노원 나
1: 나
0: 터지나
1: 나한테 단다 반대 놈들 때 그래서 돈 장매간에 씁씁값 사용 동안 리급대 땅글로 맞춰봐서 제 가시 협주균이야 가시 찐사브라라는 동안 가지 균도 초원나가라서 다 배워야 겸이 야무 땅고 유수라 가지 야무가 종어석음에 꼭배 치우며 수년제 동안 니 가지 가려서 돈 찐사브라는 거래 뒤도서 막 쑥제 풀는 겨 말이 다 마데스 디스티스 뭐 슉침 슉데 푼난 카지 카지도 쓰고도는 쟁 세모디 나로 주고도가 디십지게 그래 니브지 카레스노 쟁 빠빠 단다 믹팅가부디 와 타즈가 타즈마음 친친데 요래 카지리한테 야구면 떼주게 안 혹도 쟁 마음 채우도가 아니야 남다 슉질 않는 거도가 세상 쟁 사브라라 인전난도 약쇼초나 사브라디 라야가 규긴데 체제 되면 주나 디마도 슉치오 부부다마나 디네 쟁 사브라런도 축금 아주 날 반제 자야스 동안 디큰 자는 겨 말이 약수 준전는데 깔려월 추첨을 깔마 교주로 와 디도 추자교 나는 현디스 핀들이
0: 다 걔라 리젠기 팔이야 당은즈 군주 부헌조야 미기 다 니야 초치련 카시주 요송기
1: 러스
0: 걔라게 챌린지 나러나
1: 러스
0: 세세
1: 러스 드링 가상 안제 조에난도 미미 데미나자 중계도데 던조 안제 간주도 뉴제 배제제 드그리야
0: 더
1: 그스 세 다란제
0: 예스
1: 밍미야 담은 더냐 땡큐 슈는 시니브 담은 더 여러와
0: 노원
1: 틀로메조 상마 연결 가려서 미수 믹스스타드 렁골레예
0: 예스
1: 딜로는 케요 말이
0: 예스
1: 데 릭나메나 저 여레
0: 레스 겐
1: 카랄라 다 소트 담은 더 여러와
0: 노원
1: 디 미디 손체야라 님지 테무니 숨로는 드그레 디 표베 년가자 밍메 여러와
0: 예스
1: 다디 켠 루교 말이 다 년가자 밍메 간주먼 줄로 학과도 단다 지수 입에 밍메 여러와 디 교룽 시라로 다나 학과도 부케한 줄로 저스텐델 미마음도 삼 핑게 삼 교룽 글로나 미나라 착신능 시기 믹슈시다르 예야스르
0: 레스
1: 디 토부 차용으로 학후 말을 쓰스
0: 레스
1: 안디 칸너라스는 표가 나가라서 동해민 네스르와 개가염 친구야사티 워드 나용 그래
0: 레스기라
1: 최사미 밍매 창마 음지에 튀는 것이 루이교 말이
0: 레스기라
2: Kiringi leze nangla yaa, dhumi negun siwi, lunjong, gyazu tukshin dewa kor sheba di labgyu yinda.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부용 당구 사 뒤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1: 리크당 맞아 대단히 리크당 하리 주지 좋은 시리 나가 좀 롱중기 리크 참인 잠파 시즈 민잠 와지 민잠 나고 주리다 쇼고지 동창 모세타 신도 망잠 추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잠 추고 오모탕 세미리 추지 신도소 님다 추고 추 망잠 추고
2: 루트윈키 사자주의 대단히 좋아 여러분
3: 흥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장바 대부유 봐 깔레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단 좋아해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스리낭시
4: 나비니인은 林国大建个韩国的朋友也不行就多 林国大建个韩国的 建国给跌倒了 松脚头都吧
5: 也没见别人能红的不免不当 过那过鱼块所给也没你春天时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春节青皮路里给个皮青蛙来给鱼边即兴给凝聚列主边明确的温度给冷脚特不冷给过年明确能供给稍微给头不冷明确给鱼人囊可不给没过别糖能供来下去几没过别头年也难上头
6: 三年他是两千两副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皮糖那年地糖地年
4: 林国大建个韩国的关节吃了七八年了，点不接，农民来生产节节过敏多。人家，当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的人那年，林国大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和几个人的。林国大建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7: 人中看不清楚，东家切学的所在天子，俺们自己切学的。他的过年呢，谁先把天呢？西北美龙的脸前，把这点边，说起来先不得谁。

Nuisege Kedu Kagbe, Wenya Chizetini, Choman Bu Nujule Chua Indi, Nuzeta, Changcha. Tishin, cook up some top salt to you. Ponzu, Tabu Chibane, Nurze Chuzu Jeda, Jiligata, Sumjusime Para, Garja Kashele, Gugi Mebe, Tini, Filinki, Tabu Zadan Togi, Nunchun Donta Mebe, Dubu Chibushi. Ponzu Lubu, Chaja Hajang Tubu, Jenny Chibata, Dejova. Tishin, Jenny Chiba Sony, Ponzu Mune. 가장 레일라웨 차와시시 김이 콘서로 젠더 체외 주시에 쥐듭시 시기죠 테르디엔 소자 티 코다 용기 지수 중 쉐기 후규룽 웬베 체수 쓰이죠 문세기 쥐르 고타 쥐지르 탕시 따동 라젠 提醒江浙所，我讲。

0: 창내니 남시 창아라 채라 샤모 강갸글루 워메지 하장키 노브히 코즈 지라 데니 응응을 쳇도보 마세 자즈 데멘가 니에고르키 수제 좀 채외 자올라 유튜브 비 고메 나와야 하장키 삼부 예비 칸소 워키 제구이 초조시 이나야 코즈 초르토기 대된 코즈로 키리 소자 시엘의 마오베
1: 소자 시엘의 토기

서구이키 초가마사라 믹세기 초대 소자식 전해 지시게 서구이 계주 표비에 전민 사조카기 서구에 타 최서구이키 계주 3의 난토 소자대 통육해 소자 드리니 뒤쇼 화장치외 국유를 입는 것이지 天明了，伢必雨死你。

0: 콘즈 탄디에 쿠요라 용수 최신이야. 콘즈 타 쿠요 니가라 니가 체부 체지게. 콘즈니 지게 기감 최기 매나 매터 매베 초지시시. 나중에 바르투 제손기 젠젠 다키 손에 쿠요라 송겹치베. 대저마 중세 나조 정이래야 강에 체시. 이시에 샬루 무진 체외 체구기 체주마오의 남주에도 체너럽기 지레리기 소자식 소대치시에 체신 레라 밀레제베 소자테니 진시시 모자르 체외 소자테리 콜로 용라 창보로 치지기 않습니 매진 테니 주제 쥐어바르 신도 케베 소자시시
1: 谁贴不到哈张给这部月饼明日一马岁修建贴地月贴点控制人一来过了可能马多人中看起没有能从那图明细过去起所在贴子起贼了以往出去切月饼人中看能可能月饼天诺的事实 콘즈니 키야 괴베
0: 소차 야피지 이신
1: 케도 파괴 마르수기 쥔젤라 덴니 고타 메베 제괴기 제라 콘치 이메야 콘즈의 초내려야 슈긴 체시 주시 넘식이 유아트 침개기 마르수 대신 소두 그 용도 조바 소기 콘즈로 슈긴 체부 티시게 Kedemili zeybe, çileriyi soca tida gübü donyeyle köp göğüne

0: 콘조니 제벌의 개베 소사시시
1: 접어갈래 그게 강야 매바라
0: 소사시에 잠도 자주로 군에 되어봤다
1: 대내 바로 외치기에
0: 콘조 탑재 대답으로 되네 제벌의 개베 소사다
1: 고규르기 세바라 교류해
0: 동자 체육에 속자 티다기 장기 속세레 체육에 속자 시엔 수토기
1: 부진 대응하자네 뉴제 교라 니지 떼네 매베
0: 고규르기 속자 시라 교류신
1: 부진기 창보로 춘진 체베테 개진기 뉴가 퇴신해
0: 건조 세 최유니
1: 부마라타 제말린 부르바 디진 샤장 소식

관제 파르고의 지급 대좀 대니 지기 매야. 그브리 함녀 여와야 용기해. 이내야 레이트업 중재 대외 채워야. 테르딘 부진티 정중 감침의 난기 제선기 고교로 새 최근 시도 최토바 중.

0: 세 최규로 개매 소자 대다기
1: 주류 차도 샘매 루부도 튀는데
0: 저지 강야 매매 소자 시엔라 파르그 치기
1: 스미네 대배 파르그니 건전응은자 리주병오베 가스시 야간게매 예고르기 쿠류라 용수 튀바 체토기 기바타
0: 테네 쇼단 대배라 나라기 소자 시엔 소기
1: 계지 농어 젠키 제제 슈바 되기게 약간게 마카지기 도지 유에베 실고 당디
0: 소자시에 그게 톡도 매 봐서
1: 계지 롱주치기 시

시기 체육의 필링 탄션 토어 동자 체육의 소자식 소대 지식대 관저가 지수 롱의 나자타 마르시 체육의 전제대 테니 시기 체육의 자단 토기 개위 관저니 생기시

0: 생기니 동차 체외 자당기 개비 생기니 필린 자당기 원규로 와시시 그도 체외 고려 간다 인양
1: 제외 젠기 소자 티트 소자 신 쇠바라 곽터

0: 뭐야 민도?
1: 저의 소크리시지 람페토 마리삼 시그두야
0: 딘제 전에 노주 하러래 어리게자 유베다 쇼지게 듄게 중국 미라 킹 민도 셀러 유사되는 년그 시라도
1: 点年 결혼이나 결혼 딘제 전에 코리에 미마라 라트르비야 결혼 미미지 미미르다 소쇼기 내년도 마쇼쇼리 다쇼치 계등 공군 조르가게 중국의 제대조가 돌부리 딩아라종은 내셔는 고급실다 저의 도움 공조 고급라 삼지 딘데젠디 긴지식시 라람사 유사파 로지 파쿠시야 즉수시
0: 진보 이내
1: 돈도 별소 무용과 어리치쇼 등비에 다쇼 승지 배야게 라치로 구대샤
0: 용아
2: 陆丁座，陆丁座，俺最美满的个哦，卡过节，想着祝你的，美女杨朋友的个个结朋友了，若不姐姐嘛，重视，心碎啊，
3: 心碎，
2: 勇啊，去对吧？
3: 让，没得不用多嘛，是不是？第二个小样吧。
2: 那既然大个用不，大个用还可以吧。可以呢，你也给他叫过。可以的，可以，可以呢。那大没多。既然是的，马个的，给不着面干了，缺个东西。伊那可是，托啥脾气？
3: 给用吧，给用嘛是。
2: 给不着面干的，绝对不是。
3: 美军局局员的预算里面还真缺嘛的，辛苦一把。俺美军是拿破面子，预算里面得东西。
2: 美军做不起里面，给那个塞不进不得贵。
3: 特别是恐怖对小狗多，俺这马狗这一面，俺三品我种，俺干部要也得准备买上衣，买些跟这个擦过啥土嘛是呗？让爹爹姐，俺三六六十九亩，三六六十九亩呢，七个二十三，过毛毛的二十三对吧？
2: 三明治，
3: 看他想毛了吧？行不明白？
2: 爹俺行不晓得，俺三牛二十呗？啊是，俺天毛了的，啥意思？我那意。
3: 既然俺是美军那个爹，马个爹俺是觉得俺是丑事。妈的，是你前天写的东西。哦，前头写的用的个，是你俺就是美妈的个，你们都注意，知道啊？
2: 电击一打了，
3: 电击一，嗯，
2: 前头用啊。

0: 파치다 빙도 주게티 따라서 하여
1: 왜 맞아 사무소 뭐 로토비나 남의 오션기 퍼트치는 그룹이야
2: 상기
1: 가르도
2: 로보트 비알로 디고 시에 가시
1: 아지 나부 봄 매자이 봄을 좋은 듯이라도

0: 我要叫托生阿古顿擦古清洁，再不送就跑过去没去了。干嘛的没叫马兄弟去的，没叫马一大姐不去阿当罗呢？
1: 嗯，叫当的也好多。
0: 你那刘东二是叫我爷的。
2: 啊，俺妈点的这个是呗？
1: 对的。
0: 기랑게곰능식님께들이
1: 단다 수요 다 도치고 왔지.
2: 기겁니.
3: 먹봉기 샤뛰라 잡다던 그

0: 겸심 떠나. 기란 로피비.
1: 모토치 님 카시레 치메와. 카체브리. 라체브는 시차시야. 되다. 김수비스 약시에 더 장대 동해.
0: 기란 소다. 니상마 꾼돔 시도우스베. 니 다시 주다 노베긴기. 중제 니 부딘 제 수입시. 니 뒤 랑가 니유니 니 딱다. 랑가 노 꼈던 것이.
1: 노주쇼 니 맵스 요시. 마 유사 레비에 공다가. 니 앙아 찍찍치. 상면 니 치치. 토놈 가 세가 치비. 람치 리뒤 강에 체추. 상마 같이 되지 매베 내려 켜뒤 상기 나 졸랑가 뒤 부시 디네소 니에장을 토나시라 제비 상방아 뒤부다 징중 퇴보 냥뇨 유바 가세 뒤 리뒤 취뒤시 니에게 탐심지르시야 유세 토나 나 저 순세 제모 토비 유기 먹고 요시라 노조쇼시기니니케치슈디나조노조쇼규로존치랑규랑다체니상노토고시제라티웨망에텀즈베니티제게글리야키마케부시타가능시장스콤스체다르마능시체디유하마시키시치드부스보쇼유나콩게잔라 당장 송구리 승비 让 기부 대 庄子气 갸비슈베 갸비 야호치 키지 상매 로팜을 뭐 주소
0: 루스 谢帝，我这都讲对多。

0: 오빌라. 제좀주 파르고치 메모도 체시 수준 공개 동동이 시험소.
1: 상계 산디 담비.
0: 올, 네 산디 담비.
1: 산디 담지 가지가. 산디 담닝 마시.
0: 오빌라. 두두 자자고 선자 가르치지 이네.
1: 마게도 감자 제닝 마시. 내일 개보다 슬프고지. 상계 산디 담비 나 감자체. 모터 구지 추니 교고매베 고고치지.
0: 이네 파르고치 메바라. 초준이 섭세 요마지. 나 먹을 셈제도.
1: 척주베. 마친 게드. 대외셈림 투 보르다. 뒤져도 스트레스.
0: 리스. 마가 조드. 마쇼치 숨시다. 지숨에 도쇼치르지니. 야쇼쇼치 수시. 디간 다쇼치 조기 루쇼치 다니. 파르고 두쇼시. 모더치디. 야쇼치 르네. 게림 숨시. 게림 시소. 모더 마수. 모더 군수 숨고치. 군수치게 군수 숨창치. 주소지게 군수 숨창치. 주소지네 군수 소초 숨시. 소초질 미숨이. 이런 거리. 소소면의 깊이. 더 돌아 본주다. 몰토고 니키. 주소진의 미지가 조짐을 깊지 제 니키야 구치지 니부디 니수티에라 몸교 다쇼니다 미교 다쇼지 니가라 둔주사 니기 미교 루쇼치지 미교 중전 루쇼치 다 조사 다쇼치 업무 미교 니서부터지지 바로 구치미 니수로로 교차 겐기 강아 마트는 코와 미교 마게 상을 입에 니수 유상마 도르타치 업무 미교게 유세 홍을 쇼니니 미교 호피치 조르로 교마 다치디치 스카토치 미교 마 숨치치기 거빙 미쇼치니 고병안에 나조동 조수관라 냥거소제기 미스든소 맵소토포지 가조사게 니엘 유세도 용기체니 니네 디슈질 지지 유스규 바둥 디다니 라위 유스규 메포도반 도토포지 도도 그서샤야 이베
2: 그서샤 지유 동조 속조 상마 당연게 니체 우시 당연면나 저지 당연다 당나 슈니 호르지 기세도도 면나 더연게 겐기주리
0: 더슈조
3: 예
0: 이거 너무 유명해. 당시에 여우치, 남자분 조강 다 줘.
3: Let's.
4: 최근 공부 철시디 십주 쇠샤라. 당연히 배뉴이네. 보르도 되샤.
0: 철시디 십주 쇠샤. 이네가 조사 비주 단야 뛰라. 마당 비 차도. 대표를 개비야 텐가
4: 주위
0: 면 세입주 임도.
4: 최근 공개 과대비 치고시. 시야 용자는 수소 경사. 시야 망자는 분별라가 최신 능말 쓴 것이.
5: 喂 미리 您说起对的, 崔建功给卡丘上

0: 대블 니 겹지치기 이내녀지 겹야모도 조진제 조마시 계속 니 대블 겹고유나 머지간 게 조진도 없고시 보부심리 장기 섬주시다
1: 마셔라 삼부 여름에
0: 샤이나 보부심리 계속 이제 시작할 거야 대리랑게단제 랑가 삼자신이 되도 마세 최쇼싱에 파르고 제베 제로 봄쇼 종이게 말이야 수초초제 되었다 나저 팔러 지두차가 내도 도었다
2: 레스 예체는 파르고 메메다야 망차메죠 니셰나 니 유스드 마친제 촉동 제베 메메카스 망다네 심의 망이기 제자 메망고마 담체 카잠 제단의 약도
0: Tribushable Lige, Nel Kevishra says. Mase Sujango, give me Shratosha. Give the jailer, Gailing the Chikwa. Sujango, Namta Satasha. Jujubi, you, Sujango Yaka Yudachi. Pango, Mamadaya Tetan Yumachi, Yasho Yene, Yachom Yo. Give me to show, Banishim Quasi. Tabse Taylor, Rujo Dije, Motop Chauji. Neva. 免掉铁了，营地内免掉一万了，爹妈爹妈，农路免掉出来我打，读书免费免掉一，地书你们都直接交去，人家下边那找我徒弟打，把过去找我警察把过去的，刚才你们听不见，走吧。地书了，给我打你妈去。他们免掉一对，免掉一不用动刀的，有些土坡的，有时当官们不给，总归钱的。 Jama tabre na ni tuen tu be zui ni chau ki, di ni di shu chi li ni, ha ji di ji me psori. Des, kan le hu da. Bumbi shen bali, ran le kisab che guai ye yu be.
1: Bumbi shen la ge che shi, shib sa bu da, ne li ki bu du.

0: 루듀소! 디에유베, 텀생우 상마! 탄들아, 마쇼르드 요시! 이내 마집시라! 마쥐 유기디, 탐에 개그 레구시! 개그 레구유나! 겁지, 응규 링스 채우시! 디마세, 마쥐 상매! 개세 마집 채우시! 가다먹덤 시도이 내자!
1: 能救人归古队的事，俺俺做二里面的做，俺做，张三的妹妹谢秀是，二里三姐人路多半当归，二里三姐人路多半当归，
2: 预计他妈几个人归，预计他妈几个人归，二里三姐人路多半当归，预计他妈几个人归，预计他妈几个人归，俺俺做路不脱片了，又是从把门进去，又是来我们，我的进去，又是顾不当。 对吧？你也不讲，今天又是拉不打出国，西北没打，你们多钱的？又是从巴走过去，又是顾不当这边找我，情绪也不是没放心。马上的，对，两大差不打，我梦人个把戏，第二个太贵呢，西北女儿耽误的。
3: 能去咱们入职？
4: Yes。
3: 我们老爱没得这些绿地拿去，也就是感觉等于去，都是些烂木头，要去。
4: Yes。

세븐이 섭게다. 세븐이 섭고 멸교 겹지. 벤제 니 퇴음시. 당고디. 저위 증가 카지 돌지. 라소 체토에 맵차듯이. 니버디. 장마게 니리. 주소 중에 멸교 겹지. 저오 공부주. 니네 낭미 다에게 섬시야. 대리 장마게 할 것이 없지. 김수영 시도지.

0: 出兵了！中校马文山了，等到等大个月。今天中国委没叫叶大弟，你先到死都。现在年轻人了，岂不是虚高生病？叶大侠多，这次让先队都拿，是你五十三兵武器，没得大学。哎呀，都说叫叫吧，先松开。出兵了！
1: 계속 말해, 계속 말해. 돈다, 돈다, 계속 말해. 야, 요스톤. 인다, 인다, 인다.
2: 인다, 인다.
1: 디리이나 독식 겹고야 그 중국한테서 많이 먹한 탈락감 주죠.

0: 마르고 이제 뭐 고소.
1: 됐어.
2: 맥겨줘. 맥겨줘.
1: 맥겨줘. 겨.
3: 파르고 이제 부디 맥겨. 자 우유세 토. 치아도 퍼부터 이제. 이 신이 세세디 신주.
2: 가조사처지시.
3: 초병이 먹더니 쓰다 뚜지. 탑재 먹고 시게 주시.
2: 접.

0: 到时候先把这只木棍推倒下，我这个血断了，你信？我从此打赌都给不信嘛是？你心里是不信？不晓得，甭错，莫去抗议，特别特别的，让马去让个两个让个住，年两个捏住别个，毛头三六的，木就脱不起，莫问给他们的，当个滚动钱，各片同行给当这个做的，毛头给毛做的，谁都不信。
1: 이슈다
0: 탑재디 개체 보시 이내게 흘랑 보인다 탑재 랑다치니 밀띠 주시 밀도마 이섭치 지슈 우리 컵

0: 等等，别跑！
1: 그래,
2: 장계세요. 저걸 키스.
1: 좋아져 용사 김에. 예예, 가지고 가지고.
2: 키스 다리.
1: 빨리 가지고 이제. 예예, 뛰고 배 아.
3: 야, 가지고 와서 가지고.
1: 지가 준비도.
2: 대야 등쳐서.
4: 안보 전로.
1: 金属铁匠，
5: 阿茂长老，金属铁匠。当小军送给入校女为驾校储备，冯班生工作兄弟千里，二哥去世了。
1: 说。
5: 你给我买一十斤，你给我买一十斤，你是送把，你给我九十斤。

0: 봄쇼 지역은 원에 빼라도 추수응에나 유세네 술균도 다 돕지
1: 디린게 먹탑 제비규 니 쇠바체나 저워 담고 숨치야 유시 당고디 칠디 제트지 가이스너 심에 침부 총자 예림 입에 먹고 요마시 니버디 허초생게 치쇼 구비야 테니 치쇼 니보다 재미있게 출구 제트지 이내 허초생게 치쇼 구보다 치쇼 니바 된지 나저 유서 초토야 요마시 숨버디 어리 치쇼 뒤에 매매 칸유 제니 토성아 구두 사구 먹탐 낙슈 규리 공도 쇠바 제베나네 내주 그 입에 니문이는 줄어 자주 토크지

0: 딘제 마리 마고라 안주 티셔드 뭐 제딘 제사 없이 안주 갸쇼 상매 더승아 고딘 사고를 겸유 역시
1: 마고라 더승아 고딘 사고를 파고 시작 랭게디 머신에 어리 티셔드 배지 안주 겐케야디 더승아 숨든 사드르 봐 이내 탄다 안주 티셔 니베 다쇼시 상매 유사담지 제사 탄다 안소 메미켜님에
2: 到我那去让你了，这支入秀圆满瑞。马布拉，俺昨天都入秀去吃猪肉丸药去。也不得，等个谁？既然你去入秀这里当中，你三年没过新大工地去去，容家去个当过。嗯，走着去。
1: 让给他那送俺印刷学外药嘛去。
2: 正想忙问津，俺做这只鞋个得罪过去。
3: 俺做么得去啊？这只鞋咋样？

0: 왕대 도스테다. 매는 옐로빈다.
1: 알레.
0: 예. 네 자스네 직도다. 디능 씨 전부 소여 줘.
2: 도블라게 야호스테 나샤.
0: 제샤 제샤 요청샤. 주시 담도 거.
2: 담바 담바. 장고 대유.
0: 주시 대대 녀샤 입자.
2: 러리.
0: 줄로야 제샤 숙제 세우다.

0: 야, 조조다 린다.
1: 야, 야비.
0: 조조다 야수.
1: 아, 장마 중송아.
0: 중, 중.
1: 지금 신발아. 봄빌라, 마슈제 님도 취.
0: 아유. 됐다. 소고시트. 둘러 씹더라. 난 저기 가서 예배 틈틈 좀 빌리세요. 가서 잠도.

0: 지비시바. 자고 카톨릭 대비나 오늘 기억하고도.
1: 됐다. 니시바뇨아. 자고 탄다. 카톨릭 대여시. 조준수바. 조준시바.
2: 응.
1: 나 지금 가고 있지. 자고 쇼니 고르제신. 니 다다 고지대. 뒤지라. 쇼니네 겹다. 자고. 사치지라 수수소 통시.
3: 먼저 지지지.
4: 네.

0: 준비 좀 봐. 자, 우선 한번 카트 잠재 대시야. 계속 가고 싶어 봐.
1: 이스타, 이사 분이야. 자, 우탄다. 카트 잠재 대시. 조준 좀 봐. 조준 씨 봐. 나주 하고 있지. 자, 우리 쇼니네 종시. 내 다다 뉴시. 쇼니네 뒤치라. 멘트 겨. 뒤네 자오. 두째 잠이 속시. 먹더 드리지.
2: 렛츠.

0: 마구라 기다리시에 와서도 마구에 클락하게 동진에 괴폐시야 지게 먹지 나 팜플리터이
1: 마구에 대리내서 세대 자체 죽대구이 타상하고 된차고를 팔고치야 람산참쇼 미미서 대미계가 단지 저여마시
0: 지게 먹지 금세 가리나
1: 댐고 죽지지 아이슨 하우야 아저 중도 사업치합시 중도 사업에 멍초대 양자 수리 지리 성비
0: 이네 지게 먹지 난주 누구 멍구지 비주 단사업시 팔고치야 참샤비는 아주 어리먹부기 제니엘 균실하게 불달
1: 자주대 마시네 전진치고야 시 단단 멍초대 我是 t 不 m 牙 o 都 y 直 u 不 a 这些 o 贝嗯他 e 阿 e 的 e 过了 e 出 e 牙 e 逐渐 e 这 e 用 e

0: 수치리 조시대다. 야시군 조시.
1: 하. 야시 야시.
0: 죽인다.
1: 요.
2: 루튼, 디 갸쇼 당고 딩쇼 니베 주쇼 수베 리 2창.
3: 갸쇼 당고 딩쇼 니바 주쇼 수베 리 2창.
0: 가서 감사.
4: 감사.
0: 감사.

0: 야사쇼.
1: 되다.
0: 묘성게 고용비 수치리시. 자조시다.
1: 대장을 고읍지. 나무고.
0: 아지. 기란된데 춘유 혐아시. 동생만나 자조시다.
1: 장아 레어야 유베.
0: 나고.
1: 쉐다.
0: 키랑게 원조 이거지 지로 쉬어야이. 쌍시강만 랍자 롭준시가 조야가 원조 나쇼.
1: 상관리가 먹답 틀어. 미치도 먹고 색도 잡시. 미상만 롭준 조야기 구급 여지. 장게가 좀세 쉬다. 가린 인생의 쌍시로 원조 이거 채우래.
0: 먹다 봐고 동자 예인 여지. 胸部 매부다. 로리 点吧. 로갈 좀미 여지. 이내 예체나 쌍시 정민도. 쌍시라 미미지가 정류도. 니쿠치 대비 겁리 먹터님 줄기 정류시도 딘제 지르다미로 요마시 나 쌍시다 먹터 체체 대비 뒤즈디게 나라 나지 장게 쌍시 지당 덤슴 지네 먹봉 니티제 군돔 제토니 미지르 줄부 통추 마세탄도 쌍시 로춘 쥐르다 미딘제 소교 마체비나 방야 마시비
1: 장게 진다 나 메임 컨트시도 아
0: 키잔라 키잔 사르지다 먹터부치도 쇠베 미미지르시야
1: 견조의 다그지 장게 双시부쉬야 이거 야구제자 봄쇼정에 샴주슈초모요
0: 荧幕是拉不拉丹的华语的这可吧听君苏宁多的有一面是有的你刚才那双喜了一个乐不语哎不必了脱线了单单让给俺顶着前的顾不起来去拉
1: 洗不起来多
0: 前的忙子去

0: 삼을 갈 땡기.
1: 나 젠슈.
0: 나르던도 미 여르비.
1: 미오 마시.
0: 미미에바. 나르챤야 가르 여시. 탄다 디에 상게 나르다. 먹본 화유네. 디랑게 나르시.

0: lenge kongan sa nge mi la lawan tsimbe sige yu tanda pyonjo nyeri tsakba piyu tsumkyo dine ki zhurin shunbe gen kegu yu la pyonjo nyeri tsakba yinbe yin na jikdong gupting lop zhunga chul yu dawa shibe tsimbe yu tseng yi la dha pyu nyi zya ki bangwe di ngwe su tiong bari 아니 탈륙이 뉴턴 잠니스터들이 더와 시베 세븐이성이 닌가디네 딱다 변조 일이 차바 된제 로 뉴저 딱다 코에 로지리 아 대규름 나온 당고 차바디 에 변화 아 변조 일이 차바 디데지네 네 단다 미만 일이 차바다 아바도 증로 차바 디네 땡게 변조 아 디데기 수준 차바 시제 아니 인여조 사병업의 제어유는 nyo sabu chuzi paal, taa pekya chugu yori. Nganzu lega gyurum shubi na, tangu chudu gaya chigna nganzu di bangu zumri ba de yonze gyayi gi bianna ma zumri gaya zumri chigori. Zumri chaya sabu da di ne, chudu gu chaya gaza nganzu loza wa kuna zo loza chaya la ba chayna gori. Loza wa di gyurum na wala, bianna chugu gala bianna loza chaya da. 디네 미니니 조저 바주 슈다다야 디네 쇼도르파 야 파르티브제야 쇼도르파 로즈샤스 규림 카제시 규제 아니 이 로즈시고리스 아 로즈제 잡에 슈고 아니 파 먼저야 방구 좀 잡아 파제 아니 방구 좀 잡게야 추고 가라 아니 이 방구 되게 추 잡아니지 직 아니 직사다야 디네 먼저기 워기 다 슈다 로즈와 보나서 펴주스모리 슈다 로즈와게 아니 사과바가라 슈다다 아 슈다다 사제야 디냥 아주 주진 로즈와라 야 관에지 다 칼로레 슈다직 단 주는 거리 아 디규림 나로다 망제 주주디 주주 아 시책즈레리 아 디사바다 야 디냥 아주기 베나 아 로보바 담고스 양칭아 사과 다 수세상적 차상 마비디 대제 아니 얘가라 문주카르도 문도 대제 아니 양직 슈다스다는 거리 pyonchoo nyeri tsakwa pyuyi bangwa nguwa nye xebi na nantoyo zuo xe re dita xe xiyo re il chi nini kechi sam gyo re is dine nga zu su su sa zum chen gyo go zom yi na dina zum re ka tse da dine bing ki ka tse laba to tsuwa pa dung si dine nantoyo le tse xe xiyo re pyonchoo nyeri tsakwa di tangto tsakwa chi nye 단데 차바 듄당 저진이 듄이니 듀딥직 더도년 좀 아무 듀베 선조 레디 딘데질라 회계 중요리
1: 렌야 공감사 예명을 된 수유 마탄다 편전이래 차바 규이 종교를 떼내기 종주배 량치 당아 차관레공게 레아체제 타로 로숨주소 숨주주게 당아 나제수디 사르고베 서치게 레아다 디네 차바기 좀저보다 표대기 좀저보다 레아가 잠만을 진요유 다 년원의 시에는 용조 치슈디 다 세리랑 제다 들어고 폐게다 둔지 뷰기 년조 개백이 디 레추이네 릴락제이네 아 지탑이네 딩한 균도 첨부 총소 nima tuzu rinpo chin nala ya panchon nyeri tsakwa bangwe shizi la yo ma re ani shuude da bangwe kali kali bangwe maangar da an dine pyuyi ki to ne mima nyeri tsakwa dun dine di panchon chumlu tsakwa dun dine da chakyaka ne sangyo dun ya chi dine nyanjo sabu chumur da dine tuyidepji cha shiabu ina nima pyuyi zumzibu na zu jiga tep chunju shuol shiram mengyo chi dine suwo re 아니 치수 칭아 다 삼버치 로가 수지 한 대대 명례야 디 사대 총세 사버스 민규 안디 레체인에르 안나드윈에르 푸숨초르다 아니 단도 작바가 빠르게 배워 부재 야르다 디데치워다 디데 균동원의 시에는 다 퓨이 년조기 나가티 푸숨초고 디데 차대어

사바도 다른 변종 일이 사바 된저 롱 된저 어 코브리 맹원의 제 차산에 심나 법치부기 둘라 심구양 치부기 이스 아 가리스나 롱 된주 나와라 변종 일이 사바게 어 링저기 유사 대순 세디 회계 인이기 돈에 아니 당기 송자 규자다 아 변종 사두 부교 전부 방부 제바 디네 미리카이 망조기 디지 초와 신도구여리스

비리 냠제 토비로 군대 동그 침제 추로리 되는라 도담 제주 제로 단네 잔주 전 추로리 된 수위 롭종 타 제자 제토 도시 숨기 로스 비교 균남 젠토 규르와 제디 침튠라 숨겹 타 침민라 각동 터진라 된고 심줄라 낸고 니소라 동대 제 제네 추로 캡고 시된 된리 용교로 숨종 타지도 치고 침진 벤조르 지수라 지송 제토 벤조 레드윈키 추니 정신랑 원진 지수 제로 동화 타 세숑 타 총저 송제 탐습 제디 침종니 총년기 구요 상수 인배 도시에 된조 치바 타 모투 총년기 구요 레주 제네 유법탄 된디 튕게 뉴슈 서머 피게 단네 서두 켄덴 튜네 기승 후다 제토 서두 벤조르 뷰다 공배 용조로 군대 동그 침신 긴감 구요라 송정 제조로 흉년 겸네 긴감 구요기 침슌 롭존 타 라다른 년년 체디 응아지 파르솜토 겐감디니 링단 체슈에타 겐지 지슈 딩슈 체슈에수 진네 겐감 쿠르요라 단돔 짐교르 체슈 체로 당토 겐감 쿠르요라 딩조타 제보 지베 람스 투잔 스웨디 체줍 체주기 체주기 토니 중앙 겐감 쿠르요 송접 다시르 소중 기 렌주 체베 네튠 주리 체규로 덤진 체디 추제 토우에 계급 겐감 시베기 토스 준 교수 동그 타점스의 차르고의 조준 체주 체로 당네 다된 타다라타 멍주 자주의 군대 등습 당디 탄정 만족이 퇴계타 초회 차긴 균류 리수 당니 자제 딘링키 탄정 조준 체급바타 미마 자오란 진배 폐기의 섬시 균형 체니 망주의 캐공기 침로 코류 체주 체로 동화타 냠신 초바라 침신기 송접 체주 체로 당디 망주 닌람키 원수용의 바타 루송의 내퇴 주지 등습 체토 침산 경계라 딘니 폐기의 동규 간의 세바타 망주의 대지체로 당디 지소 전염 청대 겐송 대외 야바 체네 미리카가 만족이 통난타 기난 대자 나와지 서도 동괴베 내소노 시 완주정키 당긴 고치규티 초용네 침신 편조 경우에 시제 겐송인 레게 겐디 내도 다네 동의기 가족 등진타 진용 토담 규르줄의 군디 등교 체규로 틈진제 치베 구직이 누바 칸린 뉴엔괴바타 양타베 시도의 레지 따와 주바타 라린 따르네 롭종 로스 베규 고급수 송디 무지 레제비에 침교나 지동타 침로라 쿠구로 침교나 렌제 제주로 롭조타 지된 제디 침교 김멍시토 내튠 섬시타 특주 딘와 레튠 주바제 제디 초용니 침신 편종 경우에 레튠 출학비 시도의 레제 다외 논주 내튠 시르니 세르탄 튠비 침소타 침교르 내부 흉장 침진 망용 침송제 제주로 군대 동구 침경 본가 조정 제주 제로 단내 당타 계급 미마 침무제라 하섬 남다 지겐기 침교례 튠 본카 소정 후다 제토 총용네 침신 편정 경우에 구리카 튠도도 교주 개린 지구에 내수노 시 연진 하이타 라이교 다와츠링 공회차이 조소크 치덴제 총도로 쇼유 시 지루 최동 국경급증하지 류 다왕압의 체인슈 개인 제투 봉디 양암탕 교인에 응응아 개쇼타 참어망보로 냠좀 총입시 참아 깔레 카슈에 외난초수 주로치겐 리더슨 남이야 대가라 류입시 랭게 중머지콩 바위 남시 서시를 팀나야 노교기 콤주 참칼라체 사르고에비에 응응아 개쇼기 제슈테네 개즈네 부신규 타라 가르토티 댕기 너리서규 가르종도 조로 Mwenga gyesho ki gyo nyongwe lembu jishu yongsu nyeksin. Mwenga gyesho ki tegara bedab nao ma se, ceso kya sasatele gyesu pyo yub shi. Taja minnam ki, pege ta yartun ki turub sabay le chen mutu dushin yue la. Shidi pabib ki tansam sagu tu, gagi chowara rui shinbe tundira, bawe zeji namya jeta mep shi shi.

0: gu qi bei qu xi ji qiam de chong ge tan zhe wan yu ba kan sun ne qu chong ge tan zhe wan yu ba kan ni ne ji si wei tan zhe wan yu ba kan ni jie yu ba shi ta ding ge yi wei xu qian na jian kang ku yu ge ne tian xi ju xian ge yu bei chu jian kang dou jun dan wei ne tian qu ta ni ri ba zuo ne tian qu zhe zhe ne tian ge long kang qi mei ba zuo ge ne tian du qu ba zuo ge ne tian du ti ming ke ba zuo ne tian sun jie yu ba shi
1: 태든치지
0: 정용기 머지롬진 기겐케 룹치 뉴발 직뒤토 십제 제시인라 리체냠체 용교 군디도 타 기겐케 칠레냠뇨 리스동웨 레디 케친시게임지 니트 너주총계키 계획계 지주계이게 괴최뜸리 타 첩전통제계 총기진비 타도니와 타 존탄취 주지키 퓨슌리친 중니 보르토튜네 총기진비 타도난취 유지 타도 제베큐 망초기 삼비진의 총와 나르웨 퓨숨 소소치베 타 계획계 지주계이 캡데동웨 쿠류 상부시 되이베지 너지스위키 닌시코 튜닌 숨키 레스베 좀디 볼류진도니와 타 Sagui Tieto Li Kung Ta, Kile, Chasha Tsimbujian Li Yongwe, Li Chi Li Suchu, Jindu Nan Huda Shunye, Turev Sabi, Li Chi Li Su Nyam Yu Sambu Kan Li Wimba Chi Yib Zhi. Ni Tu, Ninji Chongi Ki Ni Doni Su Zhu Lu, Li Tu Sadu Jindu Chi Mu, Li Tu Jong Da Gar Sa Gwa Yiwa Ta. Jizu Ulin Ki, Jong Chi Nan Ni Nyam Yong Pi Sum Chong Xin, Chum Zhe Nguin Se Tu Bi, Li Tu Lo Bun Dian Chan Ni, Lo Mu Chor, Tu Yu Ni Nye Na, 列队车轨塔冲着从业诺尔全托他们错不足用所给南全七队托路地切一日你去满看总体相冲的居住给秋队居住给年前天前足用塔或者居住给国强起无日地内体居住南边内林塔或者是必须学习所出面给的是我塔接近学习电价松用借给满片列队比个一日
1: 孔阿从去西人给装置把所用他西人给装置把这支去写别坚定求别我他且我提切天所用他是因为给坚定你来一本事且为托从给人被西人给装置把这支去电产的录制切别西人给装置把装置去在托的清约相谈重点重组第归线的用为真实把却给去让为给娘们用他西人给内出了松地切的四句谈更多令我们写坚定我运气
0: 감기
2: APP 쓰러나
0: 상고 제용
2: 상고 제용

저거 감사 마기야 쌤이 도시야 저거 많이 인지 좋아지이다 강예식이 많이 인지 좋아지이 지금마사 야주 계란 일 되게 됩쇼 야주아

0: 아자랑게 조아나티 칠치는 모르는 요시 레은 칼레카오 마시 진다가 이지 제베 마세 오연이 키오 마시 단도 메가 나라 모르도 제모데 요교가요 미투도 아직 손돌레 제고 마다 아자 아자랑 지 모르도디 나서 고요 마시바 아 아자라 고몽굴베 아
1: 유롱 겐류 라콘즈 김자나 단도 부제 고요고 체부 요지 김자신 달레 고요고 체 요지 단도 겐우 라 구수디 제지 콜르 다도 신예 참시르 고 마지 따라 마슈다 용두게 띵예 다 부이
0: 무마 고제 고르베 아 아자랑게 디 네요 유 부제 제 예데나 아자랑 콘즈 페진 더질 게 동제 유기다
1: 디고용 네디 마지 미사데 양경즈 고지 지조데 레기 퓨지 마세 네 퓨소 겐우 라게 게부지
0: 디거로 샤주응 니디 제브자 마슈베 아 아자랑게 무기부제 사송고 아자, 군주나네 아자랑 원유시에 제도가 돈도 모르듯이 모래 격을 우리시겠지 아자랑 록래가 주시베 마세 돈도 격을 말씀만 비담아주게 아자랑 그 뜻이 제입시베 아 저화장 구스 미디 저 저화장지 아자랑 디 저화장 구스다 마시 궁무사 궁무 궁장시 아자랑 리베나 초주입시베 아
1: 지 광계 등원아 구세매 체입지 이내 광경아 광대스럽지다
0: 코탄的地址车队你也说不起我也不知道还用自己的阿家长不拉不着住吧就送到我们去我最难的我也别给我们是爸爸也说过那次给姐培育了行列姐姐第二的你也新个月阿家长你也爸爸捧住住嘛是你也爸爸阿家长小想怎么是爸爸的

0: 公司电表示，你屋卡拉明日光就用来养马时，明天就让对方路亚卡里呢。你让路速的轮胎时，我忘记的没？呀，卡住了！让开我一下，卡住！让开我手里面还过嘛是吧？让卡住爷爷呢，让我一下用马机，让马机先去修了吧。我洪一平，我们得让开车钥匙的嘛是？让开你俩自己过一遍啊！
1: 记不账，上个克拉索尼吉奥运型的用马是？
0: 没有，俺看了是罗嘎些。
1: 杜先生，给这钱不是？
0: 况且这批台湾路有送去，公司电表有时，明日人家我看了那这批这么多路去马是？你看路面，车上况且车上你所有看去就。
1: 记不账，怎么子？公司这区的，今他找了个送钥匙，开始让他上家园了，可都看了是话有。
0: 洪一平。人家没瞧起我是吧？
1: 队长，你手机给说起嘛是？人家的给人们送狗食。
0: 你给人还是做啥？
1: 当到公司里去送食，马上人家马上安有些个。今天回去没上事，客人是看了民宿上的手表啊。今天明同学也不是。人看了三对面呢，马上就是。三年以内，这谁送过的？羡慕到他们跟这些不是啊？
0: 洪一平。人家没瞧起我是吧？杨安，人姑息。
1: 杜先生，人去我那亲戚同事处读了技术。看不到，克拉林西。
0: 他在哪？看宿舍。听我年轻同学们读，
1: 今早准备阿些事，真热的。听我那些羊驼嘛是，
0: 不不起啊，顶这也不是。
1: 阿些嘛是，让起那接不到。
0: 今早给去那看能嘛是吧？
1: 公司这水要是吧，这水是下了大小水，开始今早他今早不用去给，这水都没送平呢，所以这个小水啊。
0: 主任回来，他在哪？
1: 给我嘛是。你去吧，
0: 我来去就。主任回来，今天新疆那就跟着穷说。
1: 啊，人家家俺就没那来命送，光顾顾说，差是让天下。
0: 嗯，钱得别。
1: 人家家来个准备干了，没得吞不起谁。没想到个垃圾系统这回事，俺就没送到来嘛这呢，还给谢米多。做的，俺就能干个心不是他去结束。
0: 你阿家玉龙阿家纯种马蹄，给咱给进个月。
1: 嗯，也行个月。
0: 给咱给进个月时，
1: 我让个来东呢，顶着叫了。
0: 他个时，阿家纯金米时，门前阿家纯金米急着是的。
1: 他那纯金大纯细了，一挖起我腰是呗。给后面纯金大纯细，细细都丢惨嘛是呗。
0: 我做创始的中国民国忙前生过时，我创始民意了，年三天创始民时，我一个创给地面了，快快迅迅叫我去去，谈的记不记？前年苏国刚了呀，雪松啊，新定的我东就去我的。
1: 那大有嘛事？让他们创给那了，来个去我们这边啊。独立这些，让你们去创给民些事。
0: 创给民家好些呢，人家老百姓重视。亚面呢？创给米那么煮就是。
1: 我老友今早找了，来是来是，俺们上杨叔。
2: 嗯，亚雪。
1: 现在找了，
2: 这一笔，对的。
1: 那是，
2: 人工捏嘴的林嘴啊，写去，让其他指一下了。马前碰木的其他指一下，捏嘴不长了，卷卷切擦。我让嘴公司点别月尾呢，你把刀托你啊，老大瞧着，是吧？
1: 那是，现在找了，既然给苏木那些老大写名。
3: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2: 대다 아지 야 대다
3: 치르스
2: 이피 네 자랑 네 죽을 때다
1: 진짜 잡라 뛰건 좀 나지 그러는 거
2: 아지 자이나 야 진다스 피기 헤 라게 좀 뭐 처음에 예쁜 점 있는 거 봐
1: 아니 잠시 다유
2: 아 네
1: 어 다다시 가상이랑 게 지열 시가 돼서 도착나 쇼이
2: 아 좀 그랬다
1: 맹간에 되었어
2: 지 야호지 쟤는 야호다 이핀 나는 양스 주변이 전도 제외 좀 삼을 거니어 치기 디나게 주변 꼭 쓰지 지게 개개 쳐라 괴심보다 주변 지를 니 맛내게 하고 더 삽시 이내 주변이 전도 제외 좀 디 무퇴신 야호다 미사디 지동리 양스 균도 당근 내리 배차샤나 랑게 아직 락분의 심뒤 처마게 매비이나 급뒤뒤 니바도 지동리 균도 당근다
1: 지동리 균도 당근이나 벤초가 멍시고시 내 용보디 내 김자도의 교수도
2: 리 야호시에서 따다지 이빈 내 랑글라지보 유타제자 너튼칼이니 도와디니에서 랑제동아 주베규 다도단차 아 띵아라니 파기 저와르다 네 랑 김장 좋아 야르다야라 갸교치기 주바 네저 와라 나라니 롭초 님부니 님다 레가 님도 제바 통데도 나는 랑 소트위에 취 나 소게 수비디 삼루 코이온디 문에 나 귀자시라 티스가 아장자 주변이 전도 제외 좀 더 큰 지혜님 맛이 디마체 라닝 앞지야 디 큰 맛이 없지라 기세님지 나야 니 라무 토비에 걸라 니 계산 통평 안에 나래 니앙아리 깨 땡치기 아 이핀
1: 집장라
0: 홍 이핀 라경아 야우치워 맛이 이네 담사 디녜라로 마시는 용 마시. 제나라가라 라지 바르수. 제동 아피디 다와디 커서 챙겨시. 다와 지문에 라지 바르디 녜랑 가나 개명쇼.
1: 도전아. 양이 밤에 한국에 외야간라 직통 앞이 도협중수

0: 유엔 라데 같이 동두로 사원이 있다가 말했자 챔버스 라치기
1: 세우균 마사로 니장아 레앙만 고치 뒤지균 뭐쇼 테리사고데 인지다가 요기
0: 로디게 님도 대자 장을 집시 라도 챔버스 라치기도 와 오 다다시 가봐주님 봐 아
1: 나 진단 난 루니이
0: 네, 퍼스케가
1: 먹어
0: 아, 요원 네, 팀관라 슈수집세유 팀주발에 깨지티비 동동 아무당가 카가진 체크리스 팀주배 사장간다 러니스로가 대비나 카가진 체크리스기
1: 나 좀 더 레어유, 지마토유
0: 야 yeah.

0: 对对对呗。 아자, 샹우야 갈치에 쏘.
1: 낭우유메.
0: 아자랑 우두고, 동동아 이겨지 시에제.
1: 개체무소, 랑유시.
0: 낭가 봐줘, 오시. 아자랑 개시에다라. 낭자랑 워마 총주르다. 아자랑 우유부터 오자. 낭 개체 지르모지바 교수이베. 아자. 야모르도 진무. 아자랑 오유시에 좀해.
1: 유로, 랑게 밀컹 좀 안비던 교마지.
0: 메장 오유시에 쏘바. 아자, 드린이 내가 쇼위네 모소도 소가 조탁주인.
1: 유로, 라타가 되다.
0: 아자, 두도 뭐 바로 급제 되제. 장롱원유 가수시 해보죠. 아자, 장미약자 세무상다 주기. 드린이 모소도 소탁주인.
1: 유로, 게 오랑은 악하고 세무죠. 은이 저와 양호시라유.
0: 아자, 두도 악역지 세제. 미딘저로 교도 당토야 요마리.
1: 게우라가 은행아 가고 쓰면 좀 은행 저와 양탁주 있다 난게 마세 명고 두게
0: 제니 영이 가르치면 가슈다 나랑 오마 총주다 야네 동네 포격지 아자랑 오유시에 통두미도 아자 상경 가슈다 영이 가르치소

0: 교시교시
1: 쟤는 그만 가봐요, 아. 빠게 비할 가봐요, 왜?
0: 这是 여름에.
1: 라양도 가보시도. 튼친 주토니에 심해 줬으면 보도와.
2: 게르도가 참 세비.

0: 유로 랑아지 막 이제 가자.
1: 맞아. 나랑 심제라. 니술 아무 회사 없죠.
0: 만난 다음에 랑냐가 나 로지 뉴스 껴.
1: 야모르도 제부디 요 교과 전 예비. 맞아.

0: 워마게 갈 수도 개마리 낭튼다지
1: 나 좀 놓쳐
2: 암라 싱가르 로피바 그스슈기
3: 신시카네타시 죽이된 슈디 김자샤 드리 휴원께 내여 야오시라 교수가
0: 겐우라 키랑 국수노 야오여 자체브리
4: 암라 다키랑 유원다 참부체 슈라
3: 타능아 섭신 집균 포사 유원원조 슈큐드미도 지마가 주나 레어 창마 유원 딩교시 유원아 주나기 니비히 아주 김상식 미스다 타네수 라치고 탑사나 칼라사 마시 당뇨힌다 아주님도 조지가 센 당시보
4: 암라 아주 촌도 처제 친주 초아크리스 게고메 지도스는 게
3: 자히나 아주 날 치즈증로 마친 용도에 타네수 아주 참부시 되니다 유원 도스네 라랭 차베지라 니에산다 쇼디 치제 점주 치료지다 니에산다 이비게 벽과 비요시 딱다시 장게 점주 야오시 치료 점주 치 차베지라 나야 다오이다
0: 예우라 니에 탑산나 랭차치
3: 듀시
4: 암라 키랑 오네 귤샤
3: 은이민가 나 대두네 치도 제피 나민가 내 퇴배지라 모랑게 나다도 집에 맞지 장발라리아 이게브로 치그시
4: 다 페미 춘이 마르베
3: 갈시 워시 시에 먹어야도 시에지
4: 암라 키라면간에 된자 네 키랑 탈수 튜디 망고 뉴유 키랑게 니브나야 견체 튜디브리 심주나 샤이다
3: 야주 아 지유 탄다 나티제 차자 지마 장발라다 광필 둘러스도 깔레도스 요시
4: 암라 엄지라가 송야라 치균 찹지부 포유나 정다 야오나 우스기 딘데 차기 용그리
3: 용아 용아 나한테 대제 차자 계진 마시 계시 니큰 마 용피나 유월라 둘러스다 럽지에 장발라다 광필 소시
2: 암라 동위터 나이 싱글 티치 아자 유원 아자랑의 요구 예발라의 兄弟 체제 增重的 요치 삽치 아 예한배 보는 这次 유인다
3: 然后呢 对다상게 발랑은이러 두글로 가지부터 되니봐
2: 암라 키랑게 나 잠시 나니인베 나 키랑게 푸충주르다 키랑게 나 참보 만난 소나니바 알지바
3: 용아 니랑 참수 지휘 니랑 기사 랑 겐키 오시
5: 광회 니랑 세야지 랑게 인지 레가 야오 세요리 간다 레가 준비해주고 난 대입을 해서 그러봐
2: 봐라 나 모두 전도로 쇼이 두 상가 전도로 쇼비나 나 텐데 리주부 토구지 나 저 저양 부두 응은 유용 치기 다 류 전도 대수 상무 조 지샤 제사 두 상가 저지 치기
5: 랑가 저양 부두도 조부 유나 간제 당다 마치 쇼리 저양 대니 랑고 텐데 제야디 등어 다 못 힘지
2: 네 강심의 추세디 칠레 림부 숨부지 nga lo to ba le sa ka su ja ne lang lang da li yun di ne xi che ma zhe ba xie dan ya tie ne tan de lo su de da da ji tu sa nga din de jie zha che jie di jie ge lo de nga cha jie bu xie ji
4: er shi
6: wei
3: hong ye
4: am la
2: am la ne ga le tie du nga qi ran ji xue ya yu
6: Amlas qadim to yu. Yangu guyu chu.
4: 让了国语生命度。
2: 阿姆拉，是的，你去让了隔壁村些小女，起码你家里有那地里难的，李玉文跟你讲你解决不了。
3: 何西，让给上了休息大的话。
2: 阿姆拉。

0: 아무나 드리키랑 예수시에 빨아 과야지에
1: 레아가 팔면 제가 진수 야 아메랑기 정세일 찍대
2: 민의 조어디 생각마 동네 체미 중이 뒤다 남북군도 비텁치시유

0: 네 키친 용도야.
1: 기사 튼다 저와 여자 계시하게 엄마를 아잘 가봐게 보여.
0: 아, 지관회. 계시 제초 혹시 뷰지 봐라. 가리 네 계시야 열어 봐.
1: 계시시. 그저 저래. 그래 식셔다.
0: 장우야 님 말해.
1: 계시 이제 네 뭐 쳐는 미도. 네 그저 라서 네 우야 뉴유. 네 타다 뽀기 계시 셰토 봐. 라서 네 우유 렘베 야브메. 기부제 오 셈체빈다. 네 네 아자 교과서 네 우유 야브디 기부제 오르베.
0: 용아. 용아. 기부제 와시. 저 마시. 마세 무드린시 용두에
1: 디야 장게 서다
0: 야
1: 딜레 요마르베 아 나 방고 쓰기베
0: 디게 마도 게메 이만스 모다
1: 꼴 베베 무이 꼴 베베 무이 예니 과유 셰이 마르와 니에 탄다 람사 니에 아자르 카바 게브지 쿄르 장게 임데 셰르 조기 고이피 다리 있는 예초를 정성을 주이다. 전세배 도시 옆표를 타야 요마시. 워서규매부, 체부, 꼴웅우유사제. 아직 신다 소화제. 교를 근제시부, 다리 상매 싱그리.
0: 아직, 광회. 랑을 가지고.
1: 마시 전세배 용보 사당지. 이내 깔래 요르바. 랑게 깔래 개배 월을 대제. 니 친일을 내모용.
0: 진짜 흡류 요마시베.
1: 아직, 가리 흡류 개배 쓰레. 기래 내 쇼를 친제, 도도 도다 가르 배상 제유나.
0: 你阿扎达年能没过了点点行上过来联系一个人勇啊前年年红色三百岁啊勇啊勇啊你让这说朝中这样的勇度呀朱丽红了红家天色多啊我吃鸡的我东过凭借勇巧没有勇啊光辉你也没得个来给些啥用你来说的最别姐姐刚来吃点啥用的那这下这下可以个来给些我啥子光辉三角是吧
1: 这么些不穷的天子这么提及到我东凭借钱什么用凭借钱还是你阿家人了你从西北都西域外将给去了恐怕不要他所见光辉你也等到让阿家给先出队没多看意思能给你把了自动去马上给你轰那那样的啊谁的也得也你阿家给金山都西单队没了你阿家给金山的几座个店里没被就进去了军队没多前上要送回去我这年岁要嘛是
0: 我有点看看别人不知道你书记嘞让来小主给是那么用然后没有过了我啥瞧谁光辉我看看前面哪里有都是你生意这瞧一马是我的勇啊你阿家的票啊已经签了生意签出去是唐国你听说公司我的国的瞧这几档阿东凭借签什么用勇啊
2: 용아, 야주와 광회, 야주.
1: 단 나고 제 도움도 왜? 아,

0: 소인바.
1: 아니.
0: 샹샹. 던토니메베.
1: 나 다들 로염다가지. 롱에다가 치피. 산디시. 뎁타고시. 산디 롱에 얌천진 시지도가. 비즈 초요현디. 수수 괴강 티비베스도. 디오디 초피현디. 수소 티비베스도. 정기미소와 오늘 비수 속시라도 나 가비이다.
0: 상종 이제 뭐 가비베.
1: 가비시라히. 토강 치문이 난카르니고다. 토강 치묘딩니 줄람토게 랑코르드그 지제 당초. 까지 튜베 장국이 지점난 균제 지민나 저 유브니 차지기 자준자. 시양 세마차웨 캐과 치지나 저 유라. 센세 차야 요마시. 肯德基다 마당라오 제크나리아 남야 치부다 콘츠 파무츠 킨네디에. 니티디시니 산디글롱예 워자드 시엔치. 롱예탕도 롱예탕 넘주즈 지치부 유부디 나르원에 넘주나 데는 시샤 이니에 방치라 타부도 안 넘주디 유메 두리후라 기랑아 게임쇼드게
0: 민도 신부디 아시아소
1: 기랑게 제는 나 공무지드게
0: 마샤 디데스무도
1: 총기미 나도 총기미를 통주식是吧?
0: 상부 상문주 도시
1: 지변 니别真奇기 어 나도 유디 파겸나기 로바샤샤 키나랭 황치기 미니시치 나디에 토크스가 연피 나 유장시키시다
0: 요
1: 소시야.
0: 아.
1: 아. 소시도가.
0: 야.
1: 뭐듯이. 토부디 사우즈 계집시다시. 사우즈나르 더부수수다. 쇼호수수, 황과다모수수, 가시나고수수, 오스수수고지. 피랑게 추구다. 도스네 토부조시.
0: 요.
1: 토베나 인지 엄제 계부시.
0: 재능이 형 없애주고 하지 뭐
1: 중마지 니에 주이사 기나 카삼수야 니에 비비에 야매는 니에 스메 주고 있지 스메 눈로 갈라
0: 용아
1: 두부딩 아저다
0: 요
1: 공무층
0: 개요마시 신부죠.
1: 오늘라.
0: 신부라.
1: 지만 키나 차례 범는 뒤 니스죠. 어 주진홍라 거대를 키나 산다. 니지르고 차제가 저게 우리 쓰기. 오늘 이 디기장스도가.
0: 디기장용아.
1: 총기기 독재전 강변나 수사 유재 롱진 나야 여시 마세 김상재 여시보.
0: 김상윤 디기르베.
1: 인고초 남이지 총기나 갈래 교피니 수소타베 강구지 여마시. 아장지야, 나 총기디에 가보시라유. 이니에 타무디에, 나 수수퍼유다, 르군 로옥시보. 피기에 통세지엔 강부 요마지라, 저와의 요마시. 뭐지다, 독로닝제모, 총가의 요마시. 마세 산디 롱예 요마시.
0: 중국 소화야 개신장, 지마텐데 요시.
1: 그뒤부도 구우시. 직체는 급뒤뒤, 나시사유기시. 나시비 마치에, 日过来再有车时 요쇼 다섬등미 先生都说是啊 디래기와치마 총기미지를 깨야를 깨주교시

0: 这叫你都我说的这都可以对了这是给的你你这话还得你让你去瞧过去就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我叫 你写不能写，电话恰恰扎个一对，现在是6个了，给不开开情侣买不新不赢了，给不给关嘛的呗，是吧？
1: 光辉，上个线上写不赢了，你也去了，组织组，我是就买不写不赢，让个阿家老妈学习一遍啊。啊，是，停车行呗，叫他们现在没停车没办，叫让出租车不有年薪的月，你也是呢，你想打个写不能写，起码新车对，不用买了，其实月，是吧？停车行的确有嘛的。就你都牛啊，年轻，
0: 我就是，
1: 现在俺注意的。
0: 今天前面那三个月，别做别事下。哦，
1: 一切都甜蜜。
0: 我头几天就念经，今天大理光辉给写通知。今天再接开始念经呢。
1: 开始念嘛是。
0: 我以前没读，今天你吵架的那那兄弟天天念做游戏。
1: 我老中了。
2: 야, 야구마. 와야, 슈기엽씨. 야구도, 야구치라도. 야구치겠습니다. 야, 마장씨. 와야, 양자친다. 야, 두리씨야, 야구미씨. 인다. 야, 라우드 마셔다. 야, 인다. 와야, 다마경씨. 인다. 야구치라치겠어. 와야, 다당하라니 깡배송다 친다. 야, 깡무경아. 야, 야꿈씨. 이다, 이다.
3: 김민라, 니체오.
2: 광도 니체오.
4: 유원, 若比曾主持人了呀，选得起啊，就是。
2: 야, 江아.

0: 스몰링게 공감사
1: 공감사
0: 나발링게 네 팅디 중앙 선교념자 레체 세바 거스슈
1: 팅디 선교킨낭 튼소니
0: 콜레트 쇼긴덴베 게지 첸제사드 디니 중교니 제접수지 시진핑 공우미 철구이타 구디 디신 구디 당웨 게지 터주기 링겐시 나중에 구조로 랑게기 게지 첸제사드 디니 치레숨 조중나 구디 당네 첸제 스타트기 대교로 체베 중국 로기 등급 진기 배준 되베 고탕
1: 나중에 구초류 체튼 선교 점자 총두토 시촌탕 윤능기 나중에 믹스조탕 케치체터 뭐저 슈교
0: 되지 통보로 개용소 총두티 납지 주민 고판능 총뢰 퇴내 조주 림칭 렉스신베 고
1: 투체 당벌 개용기 토자 셉슈리 리게 치초문 위피 주치체 투소불레 갸체 갸타니 슈접든 파르고
0: 디르춘 장게기 계지 출로 레르카지 배주 집티 중주 팅용교로 대교도베 고로
1: 계지 미네 중국탄 아리조다 키게 컴니베저 원천강 서부주교 최든 토브 치신베 고
0: 지빈기 지방기 도교로 동종 체니 고시 스원기 닌게 자주 타다라 오고 제베 고소이
1: 샘르 낭튼 십츠나 세로나
0: 제접수 시진핑기 땡기 정민라 로겐나 퇴뇽 미비 포교로 종유부타 체제 서두 세균이 디에체시 인시 내송나 유비지 제조수지 천재사도를 수능기교타 천재장딘장비 꿀디동교소기티 계시계진낭유바타 고려용라 쇼긴티수유비 계지천재사도딘이기 터주계진수준체교로 공오미 주교타 꿀디 꿀농재낭유 나중에 구조로라 장계기 초제토비 계지천재사도딘이 치레숨 조준체교로 꿀디당우타 토미사도기 고잠사 주부치미니 천재사도대교로기 중국로기 디럽진기 최신 조신유바지 나중에 구조로라 징징지당 지주소송 여강호 고진구유지 기지 천재사도 디니 치리송기 제류토 쇼겸니 천재사도기 고점선류바당 토사르 툴리기 니디뉴바 제순 신디미니 념디뉴바지 균두 파르기바시 당소진조비업소촌 로등시진핑기 소신나오의 당중앙기 천재사도 제규티 계급피기 지용기 대외내법소시장니 사지군유기 피기 터주 락다르딩섭치바당 징징지당 지주소송 여강 고진구유제 계지 천재사도딘의 조준체규 링겐계지랑 니리체토 랑계기 천재사도 버리기에 터주전의당 대내수지유 징징지소 제접수지 시진핑기에 랑계기 랑딘사도기에 콩리계진당 통민사도기에 전의 고장사 조구시송유 지주소송구유토 콩기에 계급기 터주로 실수조규 니리체디 천재사도체세 고장세 누바당 토사르 튼리기 니리 누바 삼미체바르 셰르동고 시송유 月港 구진구유토 공기 튼기 누주 사르마 폐기 동조르 신이 천재사도당 튼리사도체교로 냠지 딩석체토 계제 진주 누바 딘비 디럽진기 튼리 망라 두구 시송유 제접수지 시진핑기 차르군호규 랑계기 계제 천재사도딘의 조른체교 팅양 초양배

0: nyendobanam toba chimbusa.
1: Midi suyren gana ya lega chebiyin, shabshuwa chebiyin, dawarala ya yongbo go dundun genu yuesigi. Laosi yumin ji yongi yongbo toba kayamari, yongbo cheshu ji shunshoba dan emchiri. Yongbo darala mima shoko chikdun nigini chikdun sumja yin yurisha.
0: Lian sebu meba ta yongbo chimo yugui lingwe, nyendobe zhang chigmyo changdamshe mebe nawachung. Kobe laosi le shabshuwa cheba zam jan ayi.
1: 내주시겐지
0: 차지 겐주 공사의 쇼레 용법 속에 시바디 장치게 라시지기 위조 따도 남매 레리기 초진 왕기 님도비 겐주 공사 시베 민드 코에 심라 토바치 무사 고조의 장치게 지게도 팀게기 차와 지기 교원이 에이 냠베 토바치 님도비 장치게 응간지디 동린 신도 대베 고베 응간 신비 등 다를 다보 따라 골동다 다 티지클라 기부 유바신 마세 딱바르 응간 지르지기 땡네 코베 응간 청부로 응유규류 바시 지르티 다부니 린체가 뭐 시바시기
1: 이동 접결류에 더 주부니 이동 접결류에 더 왕아바 바리야 링지금의 응유간 청부니 지조래야 큐엔돔 응유팅장 조기 구주갑지 교화를 돔 고치 예제 구주갑지 생기 땅 응유디가 다에 세바 시당 알아야 줄샤 된자가 미갸라스므니야 줄샤
2: 我看起全部几年但是拉破一个月不带点叫个推最脱了呀米家老三几个几差呀我一个月是其实张几个没有我呢几个月的电器差到清洁建筑家具比个月不一呢他提你所错过几个月不带是马斯米家老三天做仓吗错过提空的银是不是一年帮大没别去过真送钱呢用过月吗是
1: 年度被张启个母做过马浪的切切母体我看清不提我当领的呀当解切空里体外忙我你亚给热话讲不是我看给自己的当解切别临切个母自己的铁链七九书拉着几把的切不及铁哪出人呀不中门卡及给不把通我是么国主张的家长卡些东大卡些都俺觉得多巴些能我有的做别些建筑来修改卡些给马子没那么生给
0: 보조망은 대나 년도배 손하이체네 진주차원나 슈유메 가즈티베 손하이 슈버켈라 대광도 년도배 제취베 응간 청부땡 조르에 부르주몽의티다 진주의 슈겐기 지르테르 기업용외 몽의제서 샹야 손하이 대왕기 고급식규 코베 숨주구 세르에 겐쇼 처지시라 슈베인 카즈도 유체도 처주테레 人民 토괴 체바 인서 가만 가실래 마송와라 손하이라 고르 갸자 가실기 케보충
3: 대제수孙海义车子铁定呢，头眼面积减少海鲜原料，原料把他们家了开包日本来穷困朋友们。认识车主的列队们呢，人工按过来了，开包了给不用。下个季度，第三个月债务时期，前场的控制的陈天周做不赢，停止时间控制按错不及给拿住下。孙海义陈天错不提，错最人力车主铁能够列队们应生呢，头眼面了错不难，能够上网设备确定备用的都是。
0: 다당무도와투표할인의용기다디네사고직수조두아니림신쇼야고조기孙海义这些结果人力了穷困过吃初等一些破肚白可别他人参不交给娘记者的孙女的一个路不多操作给定参不交了天阳操作孙海了六该却被能够给上网写确实天阳操作开包日对外恩个卡及扩展前辈恩个铁大女呢开包日就点给认识 孙海义八六八扩展前边，应该写下原边，对了俺国体制的开包上。我老早从哎扩边银下下的八六八路，八个铁轨，伢们来听个前边孙海了，旁个听几家嘛去。 대다른 안은제 법에 중근 대다 습도배 가라 계산양 똑점충 손하이 삼바라 정리 롱도 죽뒤에 냠네 마자 대외 채워식 당내 개보 대외 채워식 잡아 채고냠 코베 정리기 공사 담아를 샤네 뭐가네 고 층급주 요타 멍은 대다 참마 견주 마자당 왠장 타람 손하이 롱도 슈 파르베 제베 응이 대다 주머 인비 죽제 대로 고바 콩도살라 아제 우두도 교수 급디디 네 고 층급주 상황 티나 팀스 나라카발리추 내 다디 근데 이거레스 티베니 다레 고 층급주 팀이리 저거 제마 등도 견쇼 채워지요리 대여유 지자리 내 응규 제고 응니 투비 댕게레스기 급디르 순하이 베디 인조레 인슈 신베 코베 삼바라 탈람 코바 제월레 릉규 고급 타마테 제냐 내 멍응규 용고 참 코란레 야시야비 다디 게 참마 야비 랑 인지 앙라디 마노 치아스 르비 코랑 낭다 먹었으기 Sunhai, Rengimne, Tundu Yuebe, Nu Tamje Dönne, Tame Ngjubu Tita, Ting, Marzatang. Nge Pame Kama Damasha, Mojai Damashavi, Miyu di Polyon di Raya Chiduyi, Gubdi du Nge Tama Donbe Go Chi Nijalha Ruru Suabiyi, Ngju Diye Nyaya Chiduyi. Yinaya Talam, Yan Sunhai La, Angra Jigyan Kudu Maki. Udu Tabzele Yuebe Kube, Lariyan Nungune Yinsewe Mitele Kaba Tengshi Gyeb. Yinaya Parubu Ngasane Kabar Kakasi. 俺说不会别别说亚郎姐去看动物三句的亚郎年郎土门都等于忙听着俺们俩懂肯定点我这孙海义本子你帮他空间是银别建筑车子地这些月吧俺说我的车车子地的修修啊三月明天地这些给建筑了修建了陆地前呢光我的给同年的真心月吧俺说我的车
1: 머시김시동면孙海이卡桑呢仁义纪念道把团队年审修正面了他呢年道别仁义菜呢团队过了该这条的样现在几个都是做不得了见不见了建筑修七节东的铁陆地基当年起的培育起新月黄的这么特别见不见跟孙海了真正错过那年间被人归七百万给建筑七节送外他的朋友他们是现在跟不得说的明道了阿海生意就是明我妈开始有的林默南萨
3: 来个中年一百万个沉默捧给人民忙起为明星的月了看来一模样新的月可别人一些别那就成了年多八十九八十明多了呀加不是一个的年少做不得过不得下可以公司的米家那什么的呀规定几个月的定了价钱呢现在的困难我车顶的来个多贴个了这个几个月的
2: 现在，家务人数多不得，俺最年少操不得十笔、三万的，主要都不穷的。陈某鹏了，提在起头，年度把人肯定开钱行不行？马赛媒体公司提工资行不？我这吃不行。体外开起我写了，可别给了家月别进大体，这月确定一年行不行？开始媒体做仓嘛，轻松都不行了。年度操不得，用数再给我动头压给，就我要行。
1: 陈某鹏去我人许白行不行呢？干脆过了家月别，进大体人民另一不谈，福建厦门另一不。他若落西区下山不行，行不行？该这题考不谈，年度别拆土福建厦门土学校。接段初中给年度不能，林某南对谁的个呢？考不进顺其不用。搞不对的，工作托是你生意了呀，对下。俺做年度别人数接对，托是托啥了呀？人数前对没？
3: 看医生托托啥了呀？人家二层药嘞。现在俺最托俺给学徒，结果也为。年到别，托满钱呢？林某呢？托俺呢？满不够，人数起这些门，可别上当扛起，对不得了。年到别，提个了结果，人数也不讲。林某呢？托俺呢？找俺呢？满没不。哦，鸡蛋不会结束几个用的，可让个阿姐的下。林某呢？鸡蛋吃了呀，挺用的多。哦，没得女的了呀，药呀，就不写了多。
0: 没得，这次准备开始困难了呀！冬天当完了，推在顶这里呀，吃了团呢，送点不稀拉药吧，稀个药嘞。他是七段年到白，康边南金顺七八九九大街。对了，来前国主国边那就铁大团。年到白，七六年俺别什么几个人应该去康边南最多。
3: 然后呢，年子前的一个嘞，郭总哎。
0: 李某呢，金顺特别年到白，铁个了可把了，推在前门，前年七里可别看人早晚的面积。 因为没办法，我办不进个团队，可把各地不起得早晚的门。第二年到别，差不多公民加了怎么热热心真送钱。 더위 이제 막 가지기 내주 대고를 퇴지 정규 나지디 참바를 랑이 응원을